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의 불길 높이 감자 가공품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인민을 매혹시키는 위인의 세계, 이런 고정표제를 달고 천만자씩 품어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런 제목의 글과 우리 당의 강화 발전을 위한 길에 새겨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혁명 일화들을 주고 정치 용어, 혁명적 사업 기풍을 해소한 글과 보배 공장, 그 부름에 오려오는 따뜻한 은정, 이런 제목으로 평성 합성 가죽 공장을 찾았던 기자의 글, 그리고 그날의 영광을 한생토록 안고 살리, 이런 제목으로 강원도 양묘장 생산 제1작업반 김준남 동무의 글을 실었습니다. 신문은 3년에 어디서나 새로운 창조를 지향할 때 대해 쓴 글들과 미도운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기술혁신의 일본수가 되어 이런 제목으로 평양기관차대 연료중대 당세포비서 류경록 동무를 소개한 글과 선차적으로 관심에 의할 문제인 종업원들의 생활조건 보장에 대해 쓴 기사를 주었습니다. 신문은 4면에 각지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돌을 뜻깊게 맞이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나라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는 함흥시 송천강 구역의 20여 명의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신문은 애국적 열정이 없으면 실력도 무용지물이다, 이런 제목으로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3중 3대 혁명 붉은기 대동강 식료공장 기사장 최현실 동무를 소개한 기사를 싣고 송중앙기관과 각지 수많은 단위들에서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고조되고 있는 소식과 숭고한 국민적 자각을 안고 애국의 길을 걷고 있는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농업부문에서 고온 현상에 철저히 대처할 때 대해 쓴 기사와 최근 날씨 자료를 주고 올해 들어와 3대 혁명 서조원들이 수백 권의 가치 있는 제안을 연구 도입한 소식과 자강도와 해주 뜨락도로 부속품 공장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 제고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는 소식들을 사진과 함께 실었습니다. 신문은 전국 세민트 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과 신의주 밀 가공 공장에서 도안의 지방 공업 공장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밀 가공품을 생산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소식을 싣고 응당 감당해야 할 일이다, 이런 제목으로 생태 환경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쓴 글과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우월성을 발양시켜 경제 발전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는 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획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데 대해 해설한 기사를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년에 수도의 상업봉사기지들의 지방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주고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주일 미군 사령부가 전쟁 사령부로 탈을 바꾸고 있다와 국제 소식들을 실었습니다. 민주조선은 일면에 어머니 당의 하늘 같은 은덕에 애국 충성으로 보답하는 참된 의리의 인간이 되자, 이런 제목의 글을 싣고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와 흥남비료연합기업소에서 7월 비료 생산 계획을 기한 전에 완수한 소식과 평양시에서 농촌살림집 건설에서 성과를 확대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은율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에 동원된 군인 건설자들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주었습니다. 신문은 2면과 3면에 숭고한 위민 헌신이 떠올린 사랑의 결정체, 자립적 발전의 든든한 미천 마련, 이런 제목들의 기사를 비롯해서 당의 용도 아래 새로 일도선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울리는 생산 정상화의 동음과 더불어 꽃피우는 새 생활, 새 문용에 대해 쓴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집중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여성들의 운명 전환을 가져온 은혜로운 법전 아래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와 감 높은 삶을 누려가는 여성들을 소개한 기사들, 그리고 각지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돌을 뜻깊게 맞이한 소식과 수도의 여성들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구들로 탄원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5면에 무도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울 때 대해 쓴 기사와 육해운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 전국 세멘트 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과 2026년 여름철 국토환경보호부문 미약토론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건축설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소식과
전국 학원 운하들의 체육 경기 2026이 진행된 소식을 비롯해서 사회문화 기사들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6면에 이 땅을 전승세대 후손들이 지키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건조히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룡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보도입니다. 김일성, 김종일 주의당의 명맥과 백승의 향도력을 만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 당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세계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용숙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당 건설 사상을 백승의 지침으로 틀어지고 당 사업과 당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 데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권위를 빛내이는 근본 담보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위대한 창당사와 강화발전사를 깊이 체득한다는 것은 수령이 당건설 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당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혁명 사상과 정리역적인 용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그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대두리어 빛나게 기승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가 비껴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겹사이는 혹독한 난관 속에서도 수령이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해올 수 있었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소화하신 역사적인 복원은 우리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성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파거에서 청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태를 영원히 거수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 대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버거에서 전당 강화와 당사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업들을 밝히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9기 기간 당건설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 가업은 새 시대 5대 당건설 강령의 제반 원칙과 요구들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가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도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한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하신 중요 보고의 진술은 간관 투쟁으로 존치한 값비싼 결실들과 거기한 청하에 터대하여 전당에 배가 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 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질적 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의 궤도에 올려 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당중앙연의 사업청와 법원은 사상 최악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돈은 되돌릴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융성 번영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용의도 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 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위력한 투쟁 강령으로 됩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명시하신 독창적인 사상 이론과 정력적인 영도는 우리 당이 혹독한 도전과 난관이 중첩된 속에서도 자기의 향도력과 영도력을 힘있게 과시할 수 있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령도 따라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전인민족 대진군은 당대회를 가속적인 출발로 하여 지나온 5년간을 능가하는 국가 본능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광활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3: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유키온협회의 주최로 전국 유키온 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9일과 30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유키온 발전이 과학기술적 담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현존 진폐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한글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유키온성 국가과학원, 김치공업종합대학, 라진해운대학, 남포해운기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9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을 심의됐습니다. 항만 기증기 8체계의 최량 설계와 100톤급 투석선의 선체 구조 설계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이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한글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회 기간 무인 지맘 운반 전기 자동차의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선 성인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0: 오모니 당의 운정석이 우리 국가의 온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언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휴양소가 개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김책제철융합기업소와 순천세멘트융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융합기업소, 독천지구 탄광융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황해남도의 다수학 농장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온천지대를 찾은 각지의 휴양생들은 치료 및 보양시설들,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이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특색있게 건설된 원포근로자 휴양소를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일도선 휴양각에 료장을 풀어놓은 휴양생들은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하고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의 정신한 새벽 공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자연의 정서에 한폭 취하고 있습니다. 야외 온천장과 실내 온천장이 휴양생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0: 속도로 7.1의 강한 지진이 일어난 데 이어 리히터 척도 6.1, 5의 지진들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29일 현재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고 약 8,700명이 대피했으며 수만 세대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지되고 열차 탈선, 다리 붕괴 등의 피해가 철회됐습니다. 또한 비행장이 폐쇄되고 철도 운행이 중지됐다고 합니다. 강진이 있은 후 12시간 동안에 140차 이상의 여진이 관측됐습니다.
1: 러시아의 어느 한 전문가는 마사지의 도움으로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머리 아픔을 효과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마사지는 피하에 있는 신경 접수체들을 활성화해서 머리 아픔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는 머리와 팔, 다리의 일정한 부위를 가볍게 또는 원 모양을 그리며 눌러주는 방법으로 마사지를 한다. 그에 앞서 피부를 가볍게 쓰다듬는 방법으로 일정하게 덮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요 마사지 부위들을 몇 가지로 갈라보았습니다. 측두부는 편두통 때 도움을 줍니다. 뒷머리 부위는 골연골증으로 인한 머리 아픔을 해소시킵니다. 제1경추 기저부의 혈 부위는 편두통 때 효과적입니다. 두 눈썹 우쪽의 끝 부위는 코 부위의 아픔과 코미기로 인한 머리 아픔 때 도움을 줍니다. 그는 마사지를 3개 하지 말아야 하며 4분 동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오종숙 현수명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나날이 꽃피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농촌의 새로운 면모와 인민들의 보람찬 생활, 끝없는 행복을 반영해서 1963년에 창작된 가요 사회주의 라군일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주체 위협이 꾸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전쟁. 지난 세기 1950년에 이 땅에서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 역사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기록된 조선전쟁. 참혹한 이 전쟁에서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을 뚫고 헤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용시대의 주인공들. 역사가 기억하고 후대가 안고 살며 조기 자기의 총사위의 군문자로 떠올린 공화국의 첫 세대 수호자들을 우리는 전승세대라고 부른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 숭고한 이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삶의 참된 귀감. 이 고귀한 칭호들은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혁명 선비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순관 혁명적 도덕의리가 비껴있는 소중한 부름들입니다. 지금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 노병대회의 나날이 감에 깊이 돌이켜집니다. 전 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 정신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발기하시고 전국의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이 격동적인 소식은 온 나라를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59돌씩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그때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용족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의하는 그의를 우러르며 일꾼들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 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정녕 숭고한 도덕의리로 전승세대의 삶을 빛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그 사랑은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용상을 모신 대표층에도 오려있으며 은정어린 축하연과 보통강반을 붉게 물들인 축포야외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쟁 노병들의 숙식 조건과 참관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 때 대한 문제, 대회기간의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주고 환송도 크게 조직해줄 때 대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주신 우리의 격려하는 정비서동지십니다. 정녕 하늘도 감복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 속에 전국 로병대회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이런 숭고한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에게 지난 조국희방 전쟁 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발기하시고 마련해주신 사랑의 군복에 깃든 사연.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못 잊어한 노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오. 조국해방 전쟁 참전 13회 앞에서 제4차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그날의 가슴 뜨거운 화포.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미성 동문은 전쟁 노병들을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1: 전신 세대들을 혁명 선배로 높이 전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나큰 사랑은 전국 노병 대회들에서 하신 용서들의 구절구절에도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온한 중견자들,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 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대 혁명 정신을 전 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정말이지 이 뜻깊은 말씀들에는 주실 수 있는 감 높은 칭호와 용예를 다 안겨주시려는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순관 뜻이 오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대 같은 믿음에 또받들려 오늘도 우리의 전승 세대는 이 세상 그 어느 전쟁 참전자들도 체험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는 용광의 단상에 올라 가장 감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0: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례하는 정비서 동지. 이렇듯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나누시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한없이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르며 전쟁 노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민이 감격의 눈물,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서 경리 김혜정 동지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해 돌보아주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운정 속에 전승세대의 불멸할 공적과 위훈은 조국 총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지난 10일 우리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소에서는 전쟁 노병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온 나라가 또받들고 존경해야 할 고마운 운인 기중한 혁명 선대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도록 구여간의 전쟁 노병 동지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노병 동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피와 목숨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전후 빈토에서 오늘의 터전을 다진 이런 분들이고 또 애국의 눈과 정신을 자신들의 실천 행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인생의 수승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여오는 지성이 정말 아무리 깊다고 해도 당에서 우리 노병 동지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랑과 배려에 비해 볼 때 우린 아직 정말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노병 동지들을 우리 공화국의 첫 세대 수호자 영웅 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치유한 중견자들로 내세워주시오. 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존경과 이런 축복 속에 노당 입장하며 나라의 힘이 되고 인민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도록 대같은 운종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도록 구여간의 전쟁 노병 동지들과 용해군인 제대군관들을 성심성의로 돌보며 또 온 사회의 혁명적 도덕우리와 고상한 집단주의 기풍 애국주의 정신이 더욱 차넘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전쟁 노병들을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이 세운 유언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본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 높이 빛내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무도히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해상 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도 음악을 들으시고 14시 40분 평양 가방 공장을 찾았던 방문기 보물 공장이 넘치는 긍지와 보람, 15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6시에는 인류를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이런 지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 22분 도절기 철길로에 바치가는 애국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평양철도국 평양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정철동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시에는 음악을 감상하시고 19시 43분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이런 제목으로 시 한 편을 보내드립니다. 20시엔 보도가 있고 20시 13분 특집 오보이 사랑 넘쳐흐르는 대중승마봉사기지, 21시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0분부터 방송극을 보내드립니다. 사랑의 생명수, 23시 40분 흉륜가극 음악을 감상하시겠습니다.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이 땅의 천만 아들, 딸들을 한 품에 안고 여러 같은 사랑과 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천만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0여 년의 날과 날들은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해야 한다는 조선노동당 고유의 절대적인 인민관, 완강한 실천력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제보들이 수풀처럼 솟구쳐오른 격동의 나날이었습니다. 경성군의 군용 비행장 자리에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불과 몇년 동안에 련포와 강동에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연이어 일어섰으며, 조국의 서북변에 역대 초유의 대농장 도시가 솟아올랐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며 만짐에 만짐을 덧놓으시는 경의하는 정비소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농촌이 변하고 지방이 흥하는 격동적인 현실이 펼쳐져 가는 곳마다에서 노동당 만세 소리, 사회주의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식 수산업의 구조를 인식하게 될 바닷가 양식업이 눈부신 발전의 새로운 닻을 올리고, 태고 쪽부터 내려오던 산천 경계나 자연의 절경밖에 볼수 없었던 곳들의 문화 휴양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신심과 낭만을 더해 주었습니다. 정녕 꼽아보자고 해도 미쳐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의 체부들을 마련해 주시고도, 조국의 부흥 번영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치시는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사색과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착공 당해에 인민들에게 실체로 안겨주게 되는 준공식장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의 개척자들답게 끓어넘치는 열정과 용솟는 기백으로 또다시 출발하자고 하시던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오늘도 천만 인민의 심금을 끓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이하는 정비소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수도 평양을 더 웅장하게 개변시켜야 하는 전망적인 계획에 따라 새년도 건설 사업에 또다시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오늘로서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를 거폭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된 수도 건설의 성격과 앞으로 5년간 달성하여야 할 목표와 전망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인민의 무궁한 복리를 위하여 번영의 설계도를 끝없이 펼쳐주시고, 한 단계의 발전에서 더 혁신적인 경지애로, 방대한 창조 투쟁에서 보다 확대 증가된 목표 제시애로, 이렇게 우리 혁명을 부단한 상승 고조로 이끌어 가시는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그 숭고한 뜻과 리상은 천만 인민 모두를 기적 창조애로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이하는 정비소동지의 용도를 중직하게 받들어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시대를 향하여 만짐을 지고 고심어린 창조와 헌신의 분분 초초를 이어감으로써 국가의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1: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과 실현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타고 쳐나가고 있는 온 나라 여성들이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0돌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여성 근로자들과 후대 교육 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여성 교육자들, 소중한 꿈과 높은 이상을 안고 과학 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기쁨과 환희가 방방곡곡에 사무쳤습니다. 만수대 온덕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유명 일꾼들과 유명원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포하시어 온갖 정치적 무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주체적 조선여성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절세미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숭엄히 되새겼습니다. 수도와 각 도시군들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0돌을 기념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들이 진행돼서 참된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보람찬 삶을 누려가는 니우송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도해 주었습니다.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 진행된 여명 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실화 무대, 해외 군사작전 잠전 용사들을 키운 어머니들과의 상봉 모임 등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애국적인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주며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고귀한 인생관과 조국의 존엄과 명미를 결사수호한 아들들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토로했습니다. 요명일꾼들과 요명원들은 위대한 당 중앙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송스런 투쟁에서 조선 여성 특유의 강한 정신력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했습니다.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린 올해에 조선 여성들의 대회합을 마련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자유로운 오보의 사랑과 믿음을 격조 높이 구가한 황해남도 요명일꾼들과 요명원들의 공연에서는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애국 요성들의 혁명적 요리가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각지에서 체육의 오락 경기가 벌어져 요성들의 기쁨과 낭만을 도해 주었습니다. 평양시의 모란봉 청년공원에서 요명일꾼들과 요명원들의 윷놀이 경기가 이체를 띠고 벌어졌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경기들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감들을 스스로 맡아안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우리 여성들의 명랑하고 락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강도와 라손시 등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에도 다채로운 체육유의 오락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여성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남녀평등의 새 시대가 펼쳐진 뜻깊은 날을 의있게 보내며 온 나라의 여성들은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대를 높이 받들고 당대회가 밝힌 휘황한 진로 따라 사랑하는 내 조국의 융성 본용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몸 다 바쳐갈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받들고 설계 부문에서 탄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건축 설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 개벽시키려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국가설계총국과 해당 단위의 일꾼들은 모든 건축가, 설계원, 연구사들이 주체적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봉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사상교양 사업을 방

0: 수세에 대한 기술 학습을 심화시키고 실력가들로 설계 역량을 튼튼히 꾸려 여러 탄광마을의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 작성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양 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해당 지형과 세대수에 따르는 위치, 살림집의 층수 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건설물들의 배치 계획안을 책임적으로 작성했으며 평양 측량재질설계연구소, 평안남도 설계연구소에서는 지형 측량 및 지형도를 완료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미술가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부강설계연구소, 평양건축대학 등의 설계원, 연구사들도 탄광도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서 창조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들어지고 박윤단의 3대 혁명화를 추진할 때에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적극적인 두뇌전, 담구전으로 단위발전과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에 들어와서만도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장안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었습니다. 도에서는 3대 혁명 소조원들의 연구 조건 생활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기술 개조, 기술 창조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도록 적극도 밀어주고 있습니다. 28 비난륜 윤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전위들이 현장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촉매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으며 천종 기준기 전동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지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흥남비료윤합기업소의 식용색소 제조와 룡숭기계윤합기업소의 대상소비 생산 성과에는 현장의 노동계급과 고락을 같이 하면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간 이곳 3대 혁명 소조원들의 탐구정신과 창조적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촌 마그네시아 공장과 도정부통신관리소, 백운산 종합신유공장의 소조원들이 내놓은 내산 시멘트와 무인 통신 기계실 통합 관리 체계의 감시 장치, 식료품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안들은 도입 단위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함흥시와 금약은 정평군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지역의 흔한 원료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과 농촌 살림집 건설, 지방공업 공장의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 혁신 성과들을 내놓았습니다.
0: 전국 시멘트 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건재협회의 주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시멘트 생산 장성과 질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당제 9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건재 수요에서 주대는 몫을 차지하는 시멘트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연구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82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라 분쇄기에 의한 현대적인 분쇄공정 확립 등의 제안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복합첨가제를 이용한 시멘트 생산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강의도 있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증서가 수여됐습니다.
1: 그 다음 우간다 보건소는 28일 에볼라 발병 사태의 종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16일 에볼라에 걸렸던 마지막 환자가 검사에서 음성 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퇴원했다고 합니다. 보건성은 모든 확진자들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추적, 전국적 범위에서의 의학적 감시를 강화했으며 그 과정에 더 이상 이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건성은 앞으로도 국경 지역들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전염병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간다에서는 5월 중순 에볼라 발병 사태가 선포됐으며 20명의 확진자가 등록되고 그중 2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고명송 정혜련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과 향산을 비롯한 자강도의 일부 지역, 백두산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청단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과 대관, 신평, 장풍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 주의 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 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천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약한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오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경흥을 비롯한 동해안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남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운산, 송원, 온성, 영원을 비롯한 북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m 미만의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오후에 흐렸다가 개이겠으며 밤에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6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해주, 개성시는 오후에 흐렸다가 개이고 밤에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오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라손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33도씨, 신의주 31도씨, 해주 33도씨,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5도씨, 함흥 36도씨, 청진 29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2도씨, 라손 28도씨,
개송 32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송 개송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한때 흐리겠으며 강계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주로 개였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린 후 오전과 오후에 주로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송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5도씨, 36도씨, 함흥 25도씨, 37도씨, 청진 24도씨, 30도씨, 해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손 23도씨, 31도씨, 개송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에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녕을 축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무도히 혼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혼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중하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무도히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중하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0: 서선중앙 방송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은 우리 당의 제일 중대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평양 가방 공장을 찾았던 기자의 방문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배 공장이 넘치는 긍지와 보람. 얼마 전 우리는 보배 공장, 어머니 공장으로 불리우는 평양 가방 공장에 대한 취재길이 올랐습니다. 구름을 재촉해서 정문에 도착하니 공장의 전경이 마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안겨왔습니다. 한 눈길을 끄는 번듯하게 그려진 사무청사와 생산 건물들, 공원화된 군내, 그 뒤를 둘러봐도 후대들을 위하는 당의 숭고한 사랑이 가슴 뜨겁게 어려와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강사 고은숙 동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1: 우리 공장은 경야는 청비서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노동당 시대의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공장입니다. 2017년 1월 완공된 우리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한남이 서석에 바라보시며 공장을 산뜻하고 멋있게 잘 지었다고, 건물들과 주변 환경이 깨끗하다고, 수도의 면모에 올리게 건설을 정말 잘했다고 거듭거듭 치하하셨습니다. 이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품견본실과 재단작업장, 재봉작업장, 도안창작실을 비롯해서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제품견본실에 진열해놓은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대학에 이르는 각종 남녀 학생 가방들을 보시면서 우리 공장에서 우리의 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학생들이 취미와 기호, 미감에 맞게 여러 가지 형태와 색깔의 가방들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못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쌓여있는 가방들을 보시면서 정말 흐뭇하다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우리의 원료와 자재를 가지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가방을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에게 안겨주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가고, 별 세상에 와본 것 같은 오늘을 잊을 것 같지 못하다고 기쁨이 넘치어 말씀하셨습니다.
0: 이윽고 그는 우리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 직장장 신명성 동무를 만났습니다.
2: 제품 생산 타기 전에 견본 생산을 모두 진행해가지고 거기서 나타나는 결함들에 대해서 이 가방은 무슨 결함이 나타나

0: 상위층 공기를 낮았다 하는 것을 토해서 이러한 결함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기술 전습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기술 전습 사업을 통해서 해당 제품에서 요구되는 각종 기술적 요구들과 치수들, 지켜야 할 원칙들을 일일이 알려준 상태에서 제품 생산에 지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새로 들어온 자본공들에 대해서 담당자를 실시해서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한 사업을 분기께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1: 완성돼 나오는 가방들을 보니 정말 하나같이 곱고 멋있었습니다. 이거 창업원들 모두가 소나무 책가방을 어머니 된 심정에서 더 곱고 더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아글타글 노력했다는 것이 그들이 만든 가방들마다에 그대로 오려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지만 혁신자로 소문난 재봉 이직장 이작업반 재봉공 고옥양동도 만나봤습니다. 그는 꿈 많은 처녀 시절에 경애하는 총리소 동지께서 몸소 다녀가신 공장, 당에서 제일로 충시하는 여기 평양 가방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정말로 긍지스럽다고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2: 전혀 몰랐댔으나, 전팔판 노릴 줄 몰라서 뭐라고 할 때도 몰랐댔으나, 처음에 와서 앉아서 하는 직업이니까 호락했지 하고 생각했댔으나, 정작 무슨 계속 봐줬을 때 내가 만든 가방이 혹시 한심하면 어떡합니까? 그 손 하나 흠이 있을 것 같아서 기술 기능 수준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까지. 출퇴근하면서 학생들, 내가 학생들하고 출퇴근하는 시간이 같았으나 여기 한 7시 반 되면 학생들이 가방 메고서 이렇게 대를 지어서 갈 때 보면 그거 보면서 야, 이거 내가 만든 가방이구나 하는 자부심 느끼고.
1: 우리 학생들에게 안겨줄 소나무 책가방을 더 훌륭히 더 멋있게 만들기를 바라시어 사랑 담아 정 담아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그날의 영광을 항상 간직하고 사는 이곳 창업원들이어서 모두가 혁신자라고 작업반장 윤현미 동무는 얘기했습니다.
3: 우리 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구처럼 환하게 웃으시던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자애로운 용상은 저도 물론이고 우리 공장 모든 창업원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다녀가신 이후 우리는 그 가방 생산의 그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습니다. 우리 작업반에서는 과학기술 보급 실현용을 실속 있게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가방을 새롭고 특색 있게 만들 것인가를 모두가 늘 사색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생산되는 제품마다의 애국주의 정신이 반영되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동심에 맞게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작업반원들은 하나의 가방을 생산해도 자기 자식들에게 그 가방을 메워주는 심정으로 만들며 아이들이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참된 애국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게 가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애쓰고 있습니다.
1: 공장을 돌아볼수록 티없이 맑고 깨끗한 애국의 마음과 우리 후대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하나로 합쳐져 온 일터가 끓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는 소나무 책가방들. 무심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한뜸 한뜸의 바느질 자리에도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것을 귀중히 여기는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저국을 받드는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청주소 동지의 후대 사랑을 종이 담아가는 이 공장 종업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에서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 속에 더욱 창창할 우리 조국의 모습, 후대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를 그려보며 공장을 나섰습니다. 보배 공장에 넘치는 긍지와 보람. 지금까지 평양 가방 공장을 찾았던 기자의 방문기를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15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보도입니다. 김일성 김종일주의 당의 명맥과 백승의 향도력을 만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두려시 밝혀주신 경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 우리 당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세겨가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용숙 동지는 경야는 정비서 동지의 당 건설 사상을 백승의 지침으로 틀어지고 당 사업과 당 활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권위를 빛내는 근본 담보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위대한 창당사와 강화발전사를 깊이 체득한다는 것은 수령이 당 건설 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당이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혁명 사상과 정력적인 용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그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 사상과 업적을 대두리어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우지가 빚겨 있습니다.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급사에는 혹독한 난관 속에서도 수령이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태를 굳건히 고수해올 수 있었습니다.
1: 경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 소화하신 역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성년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3: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버거에서 청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의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적 당으로서의 번태를 영원히 거세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 대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버거에서 전당 강화와 당사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업들을 밝히신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9기 기간 당건설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가업은 새 시대 5대 당건설 강령의 제반 원칙과 요구들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도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한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하신 중요 보고의 진수는 간관 투쟁으로 존치한 값비싼 결실들과 거기한 청하에 터대하여 전당의 배가 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 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질적 발전과 획기적인 더약의 궤도에 올려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당중앙연의 사업청화 법원은 사상 최악의 위기와 더전 속에서도 돈은 되돌릴 수도 고수를 수도 없는 융성 번영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용의도 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 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위력한 투쟁 강령으로 됩니다.
1: 경려하는 조홍비서 동지께서 명시하신 독창적인 사상 이론과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 당이 혹독한 도전과 난관이 충첩된 속에서도 자기의 향도력과 용도력을 힘있게 과시해올 수 있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입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소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용도 따라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전인민족 대진군은 당대회를 가속적인 출발로 하여 지나온 5년간을 능가하는 국가본영의 긍지높은 새전기를 광활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0: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육해운협회의 주체로 전국육해운부문과학기술발표회가 29일과 30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육해운발전의 과학기술적 담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현존 진배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항들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육해운성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라진해운대학, 남포해운기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연구사 등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9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심의 됐습니다. 항만기준기 8체계의 최량설계와 100톤급 투속선의 선체 구조 설계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이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항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회 기간 무인 지맘 운반 전기 자동차의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수한 성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1: 오모리당의 운종 속에 우리 국가의 온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온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래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휴양소가 개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황해남도의 다수학 농장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온천지대를 찾은 각지의 휴양생들은 치료 및 보양시설들,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이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특색있게 건설된 온포근로자 휴양소를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일떠선 휴양각에 여장을 풀어놓은 휴양생들은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하고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에 청신한 새벽 공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자연의 정서에 한풀 취하고 있습니다. 야외 온천장과 실내 온천장이 휴양생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휴양생들은 다양한 형식과 용도의 온천 수소들에서 약속 온탕, 운행잎 온탕, 복숭아잎 온탕을 비롯한 약 온탕을 하며 날로 꽃피어나는 우리식 온천 문화의 새 경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 속에 미온욕, 온욕, 고온욕과 독수욕도 하고 현대적인 의료 설비들이 일식으로 구비된 온천 치료장에서 여러 가지 치료 봉사를 받는 휴양생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온천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며 휴양생들은 근로자들을 제일로 위하는 우리 당과 제도의 고마움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띠르키의 경찰이 28일 이스탄불과 14개 주에서 반마약 작전들을 단행했습니다. 작전 과정에 컴퓨터망을 이용하여 마약을 밀매한 380여 명의 혐의자가 체포되고 11.5톤의 마약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가 압수됐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주현, 거정옥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5: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어른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민을 옥청으로 지키고 더럽히 또 받들며 부름없이 잘 살게 하는 것은 나와 우리 당의 제일 사명이고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인류의 생명과 생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커다란 난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세계의 도초에서 큰물과 태풍, 산사태와 들불, 눈사태 등 엄청난 재앙들이 들이닥치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으며 정든 보금자리를 잃고 살 길을 찾아 떠도는 류랑민 행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자연이 몰아온 재난은 있어도 불행 앞에 비관하거나 요랑의 길에 오른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 멀리 라선으로부터 함경남북대의 피해지역들, 은파군 대총리와 안병근 옹계리, 신의조씨, 의주군. 지난 10여 년간 재앙이 들이닥쳤던 지역마다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인민이 토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강산을 증감하는 참으로 격동적인 화폭들, 기적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 없는 극적인 현실들을 체감해온 우리 인민은 자신들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며 모든 것을 다 바치온 어머니 우리 당의 불멸할 업적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눈시울을 적십니다. 인민을 지키라, 행복을 꽃피우라. 언제나 인민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어머니 당. 이는 우리 당만이 지닌 특유의 명함으로 되고 있습니다. 생활에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의지하고 의탁할 품이 없는 사람은 불행하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행과 시련이 덮쳐들었을 때 그것을 막아주고 가셔줄 수 있는 품이 있는가 없는가는 인민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척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시련과 난관이 겹사일 때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품이 없는 그것이 진짜 불행이며 우리에게는 어머니 당이 있기에 그 어떤 재난도 천지지변도 두렵지 않다는 확신을 실체험으로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과 어머니 당의 사랑이 뜨겁게 숭배인 지명들을 되새겨봅니다. 당제 7기 기간 뜻밖의 재앙을 당했던 은파군 대총리, 금천군 강북리 등의 행복의 별 천지들이 일도섰다면 제8기 기간에는 신의주 씨와 의주군의 섬마을들, 자강도와 양강도의 피해 지역들의 인민 사랑의 화운이 꽃피어났습니다. 지금도 추억에 젖은 인민의 눈빛들이 한 점으로 모아지는 흉안북도 신의주 씨와 의주군. 재난적인 위기가 들이닥쳤던 재해 현장과 재해 예측 지역의 주민 구조 및 대피 사업을 직접 지휘하신 경야인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자욱들이 력력한 고장들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옥수로 쏟아지는 폭우, 사정없이 불어나는 큰물로 하여 수위가 위험 개선을 훨씬 넘어선 압록강 하객, 침수 위험 구역에 고립된 신의주 씨와 의주군의 섬지역 주민은 무려 수천 명. 한순간에 소탄 생명들이 단꺼번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위기 일발의 그 시각. 바로 그 운명적인 시각, 위대한 어버이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와닿았습니다. 사랑하는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 빗바람치는 현지에서 구출작전을 진두지휘하신 경야린 총비서동지. 수해지역 인민들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기 위해 그토록 마음쓰신 경야린 그이께서는 주민 구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시 또다시 몇 차례나 정찰비행을 재조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민들을 전부 구원하시고 경야린 그이께서 떠나실 때는 비행기지에 차오르던 물이 범람하는 물바다로 변하고 있던 시각이었습니다. 야전 승용차로 사풍치는 물살을 헤가르며 떠나시는 어버이의 모습을 텔레비전 화면에서 뵙던 그날을 온 나라 인민들은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봅니다.
1: 그래서 거기서 좀 됐으면 죽었을 거구나. 30명이 아니라 130명인가 모여 있었습니다. 군 직승 가서 태우고 앉은 사람들이 아, 군수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만세의 소리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가게 된다.
2: 앞에 환하신 모습을 보여서 설마 군수님께서 어색하나 하고 생각하다가 앞을 보라! 군수님 어색해서! 그 다음에 만세 부름에 나가다가 난 군수님 가까이에 군수님 비옷도 입으시다는 모습으로 비행장에 도착하니까 원수님께서는 비에 다 젖은 우리들을 빨리 열하고 손 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원수님한테 제발로 인사도 넣어다고.
0: 서운 지역의 소재민 저거는 고초 마지막 한 사람까지 무사 구전 세계차의 구조사에 특기할 구출작전 공중구조 전투의 산모범은 이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 당은 늘 이렇게 불행을 겪는 인민들의 각각이 있었습니다. 끊어진 철길의 마지막 지점, 침순원 위에서 연 이틀에 걸쳐 진행된 당중앙열의 제8기 제22차 정치국 비상확대회의, 재복구의 중대한 결심이 내려진 자그마한 고무단정, 여러 피해복구 현장들에도 연속 이어진 헌신의 자취들, 그 나라를 경야린 총비소동식에서 자주 외우신 부름이 있습니다. 인민은 우리의 하늘, 세상에 돌도 없는 하늘 같은 우리 인민, 인민은 하늘, 인민의 하늘 같은 믿음. 바로 이런 하늘 같은 인민의 만복을 위해 우리 당은 피해복구전에 나날 하마는 일감을 스스로 떠매었습니다. 수도와 각도의 당원 연대들과 백두산 용성연들 역대가 피해 지역으로 신속히 파견됐으며 소재민들을 시급히 안착시키는 한편 폭우만 내리면 물바다로 변해버리는 해당 지역들의 고질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고 문명하고 시건대적인 농촌문화 도시를 일도 세우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조직 전개됐습니다. 경야는 총비소동지를 뜻밖에도 림시 거처지에서 뵙게 된 인민들 저저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어프로지듯 안기며 그 품에 감겨들던 사람들 따뜻이 위로해 주시는 그의 손길을 꼭 부여잡고 떨어질 줄 모르던 마음들 이 천막 저 천막에서 맨발로 달려나와 오보이를 에워싸던 모습들 당을 떠나선 순간도 못 사는 이런 결곡한 마음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인민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시려 경야린 정비소동 측에서는 하늘도 감복시킬 인민 사랑의 전설들을 수없이 꽃피우셨습니다. 우리 당은 단순히 소재민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불편만을 가셔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품었던 가슴 속 서원과 상상조차 못하였던 것까지도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도록 소재민들에게 희한하고 웅장파리한 새 살림집들을 지어주시고 집집마다 가장식물, 상비약품까지 갖추어주신 데 이어 섬 지역들의 나라 쪽으로도 제일 큰 온실농장을 세우도록 하신 경야린 총비소동지 당과 국가가 취한 건국일의 초유의 특별조치에 따라 소재민들이 세상이 부러워할 특전특혜를 누리며 보낸 수도 체류의 나날은 어려운 때일수록 인민들 곁에 더 가까이 다가가 오락을 같이 하는 것을 본연의 존재 방식, 활동 방식으로 하는 진정한 어머니 당의 면모와 인민적 성격을 뚜렷이 부각시켰습니다. 인민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우라. 실로 80여 년의 위대한 우리 당 역사에 특기할 기적의 유언대로 수놓아진 지난 10여 년의 모든 나날들은 이민 위촌 이민 혼신의 고귀한 사상과 이념 멸사복무라는 말의 참뜻을 위대한 실천으로 입증해준 성스러운 여정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악성 병마로부터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낸 방역 대승 인민의 복리를 지키는 데서는 한 평의 땅도 호실할 수 없음을 보여준 안전군 오계리와 올랑리의 못 잊을 사연 일꾼들이 나라 일에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고 이민을 위한 일에 어떤 성심을 바쳐야 하는가를 고귀한 수범으로 가르쳐준 안석 한석지의 눈물겨운 이야기 지방발전혁명의 장엄한 포성으로 전국의 동시적이고 다발적인 변혁을 촉진해 나가는 거창한 시대의 흐름 이는 진정 인민의 권익, 인민의 복리증진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멸사복무의 료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인민 사랑의 위대한 화신이신 경야인 좀비 소동직에서만이 펼치실 수 있는 위민 헌신의 숭고한

좋은 소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민의 삶과 행복을 지키고 꽃피우며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는 조선노동당이 있어 이 세상 그 어떤 천지풍파도 두렵지 않으며 위대한 당의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세월의 끝까지 충성의 한길만을 걸어갈 인민의 맹세가 강산을 진감합니다. 경애하는 김종인 동지, 그에게서 계시어 우리 조국은 위대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부강번영할 것이며 인민의 만국이 꽃피우는

0: 무도히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히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서해군 독주 울지마라 을라마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현명히 전진을 저해하는 곤란은 의연하지만 우리 당은 거창한 건설의 대격전으로 해마다 문명붕의 새고리를 일도 세우고 자랑찬 변혁상을 안아오며 우리민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한 웅대한 리상을 빛나는 현실로 꼽히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설계총국책임본 현도경 동무는 우리 당의 인민관, 창조관, 미래관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새 경륜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야는 총비서동지의 비범한 사상리전적 예지와 특출한 영도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영민 총비서동지께서는 평양시 엄한세대 사중집 건설이 첫해 성과에 탈의하여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셨습니다. 김영민 총비서동지께서 하나하나 완성시켜주신 화성지구 1단계 건설과 관련한 형성화는 무려 1630여 건, 2단계 형성화는 군 1000건, 3단계 형성화는 무려 660여 건에 달합니다. 이렇듯 많은 품을 들이시어 형성안을 선색 없이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경량은 총수장님께서는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건축 이념이 철저히 표현되도록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진정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무엇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호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시고 경량은 총수장님께서 해마다 우리 인민에게 희한한 이상거리를 안겨주시려 지지우신 밤 이어가신 험한 길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0: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은 새로운 오기는 기획기간에 전국 인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의 획기적인 개변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전진의 새 표대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지방발전 20승 10종책 대상건설과 함께 석탄공업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고 탄광마을들을 일신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문제를 중요의정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방향적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설계총국부원 표형국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국가설계총국에서는 탄광 도시설계 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하게 될 탄광마을 지역들의 지질조사와 건설부지 확정이 끝난 데 기초하여 사립지 배치안과 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탄광마을 건설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 추이와 설계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고 좋은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데 응당한 주목을 달리면서 탄광 도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종룡 인민을 위함이라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실 우지를 지니시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시는 경리하는 청주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모지않아 전국의 탄광마을에는 행복의 길천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인민이 심장으로 터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중앙사진전람회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천지개벽된 저국의 서북변 위아도 지구가 각계층 근로자들의 관심 속에 옥류전 시간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평양 교원대학 학생 박미연입니다. 사진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위아더 지구를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시켜주시고 다시만 사랑을 돌려주신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자유로운 어부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평양교원대학 학생 최문예입니다.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따사로운 한 품에 하나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는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민 혼신의 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리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청년 대학생으로서 학과 학습에 더 큰 박차를 가해나가겠습니다.
6: 김은경입니다. 사진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위아더 지구를 새시대 지방편천의 번복이 표준으로 꾸려주시려 혼신의 료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리하는 청비서동지의 불면불위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새시대 지방편역의 눈부신 비약상을 과시하며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대원실농장이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간 탁월한 용도가 안아온 거기한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놨습니다.
0: 당중앙위의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자립경제 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조합기관 종무원들과 각지 일꾼들 근로자들이 7월에도 수많은 설비와 자재, 노동보험 물자 등을 마련해서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생산자들이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석탄전선이 들끓어야 인민경제 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성조합기관의 일꾼들이 탄광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자원개발성, 수산성, 자모피단공업국의 일꾼들은 현봉탄광, 독촌탄광, 월봉탄광에 나가 탄광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석탄전선을 돕는 것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이따와 있다는 확고한 관점 밑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성, 국가관광총국, 혁명사적지도국, 민족유산보호국의 정무원들도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 제남탄광의 많은 양의 탄차배아린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어 탄부들의 증산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상업성, 정보산업성, 양국관리성, 간석지건설국,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석탄 생산을 늘리는 데서 절실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부속품과 노동보호 물자를

0: 남독 청년 탄광, 인포 청년 탄광, 성남 청년 탄광이 지원했습니다. 청년동맹 조항연대, 지방공업성, 재취공업성, 노동성, 국가건설감독성, 대외경제성, 건설건재공업성, 혁명사적지건설국, 인민봉사지도국의 일꾼들은 탄광들의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자재 등을 해결해 주어 석탄 생산자들의 사기를 높여주었습니다. 석탄 부문에 대한 지원 열기가 고조되는 속에 육해원성, 전력공업성, 경공업성, 중앙은행,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해사감독국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해서 확보한 지원 물자들을 탄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천 척 지하막장에서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탄부들과 한 전호의 선심정으로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구역 인민위원회들을 비롯한 시안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각종 자재와 소금구들을 강동 탄광, 흥령 탄광 등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지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서위권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탄부들의 청산투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1: 다음, 필리핀에서 태풍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났습니다. 27일 이 나라 전국 재해조정리사회가 밝힌 데 의하면 민다나오 섬에서 3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행방불명됐으며 전국적으로 29만 5천여 명이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670여 채의 살림집이 완전히 파괴되거나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7,550명이 소개됐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권주현, 허이라였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촌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로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부문,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1: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 방송입니다. 경애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조서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저는 병역 승무를 마치고 집에 들었을 때면 벽면에 걸려있는 사회주의 공로자, 공원 철도 수송원 명예 칭호 증서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과연 내가

0: 당에서 바라는 그런 일꾼으로 3년 일해왔던가. 정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인민의 당무자로서 당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지 못한 것이 막지스럽습니다.
1: 이것은 평양 철도국에 대한 취재 과정에 만났던 평양 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정철 동지가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는 66살입니다. 철도 부문에서 일한 지도 근 50년이 되어옵니다. 하다면 그가 어떻게 돼서 예순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맡은 초소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 두 줄기 철길로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0: 1977년 8월 31일 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나의 아버지는 지금 철도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너도 철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당부로 평양 철도국 서평양 기안차대 배치받아가지고 기능공 양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1: 이렇게 사회생활이 첫 자욱을 뗀 정철 동지는 기능공 학교를 졸업하고 서평양 기관차대 기관조사를 거쳐 정식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온 나라가 80년대의 김영자광수가 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로 들끓던 1980년대. 그때 정철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의 필요되는 물동량들을 가득 싣고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날 높은 수송 실적을 기록하며 운행길을 이어가던 송철 동지의 눈가에 가슴 아프게 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력차들의 고장으로 해서 인민들을 태우고 기운차게 달려야 할 평양 객화차대의 일부 여객 열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역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양 객화차대에 자진해가 동력차들을 수리하면 어떨까? 그것이 당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의 결심은 당 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0: 그래서 내가 여기 배치되어 와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다녀가신 사직차를 맡아 승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승무를 하면서 1급대 이거 동력차를 100% 수리해가지고 제가 운행하게 됐습니다.
1: 처음에는 동력차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생소했지만 여객들의 교통상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일념 안고 정철 동지는 자체로 배우고 터득하면서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수많은 동력차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날 중대장이 된 그는 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 대의 동력차들에 대한 기술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0: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하자니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재가 걸리고 기술이 모자라고 이런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에 가서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그 기술로서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재가 없어 함흥, 청진, 단천에 가서 자재를 하나하나 얻어다 이 개조를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1급대의 동력차를 개조하였습니다. 이거 개조해 해놓고 운행을 하다 나니 제가 고생한 약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유기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겠다는 이거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1: 그 나날에 그는 동력 설비들의 불량 개소를 제때 찾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26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 도입하고 필요한 설비들도 자체로 만들어 국가의 이익을 주었으며 각지에 다른 객화차대들에 나가 동력차들의 정상 운행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알아보고 풀어주었습니다. 차전대대 승무보험차원 강용준, 부중대장 김성찬 동무들은 정철 동지가 중대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03년 8월 중순경 저는 평양해산행 열차를 승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력차 변환기 고장으로 열차의 전면과 방송을 보장하지 못할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동력차라고 하면 열차의 전면과 방송 난방을 보장하는

0: 이때 수문이 드러났던 중장용지가 단몇분 만에 과장 퇴치를 하여 열차의 전면과 방성을 원만히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중장용처럼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장용지는 저뿐 아니라 중대는 모든 승무원들을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주고 요청을 높였습니다.
1: 정철 동지는 21년간 차전대대 중대장으로 사역하면서 동력차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아래 과학연구 기관들을 비롯하여 연간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승무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좋은 점은 일반화하면서 기능공들을 키우기에 피탈하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60여 명의 기능공들이 자라나 동력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여객열차의 조명, 난방, 방송을 원만히 보장했으며 결과 2008년 6월 우리 중대가 5.18 무사고 정시 견인초가운동 모범단위 칭호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2: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철 동지는 중대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곤 했습니다. 계산원 김향란 부모는 중대원들 모두가 그를 두고 우리 중대장 동지라고 정담아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며
3: 우리 중대장지는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저 같이 일하다가 6년 전에 뜻밖의 사고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희생충원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중대장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제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산소바 이끌어주고 남편의 뒤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지금까지 저를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이 제기되는데 그때마다 친아버지 심정으로 딸감부터 시작해서 자식 문제까지 제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풀어주고 같이 헤쳐나가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2: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인관을 지켜 근 50년. 저국당 방방곡곡으로 뻗어간 도절기 뇌로에는 정철 동지의 삶의 좌우이 역력히 찍혀져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평양 삼지연, 평양 라진, 평양 대흥. 그 길이를 다 합하면 165만 킬로미터. 오늘도 정철 동지는 그 길에서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가는 도줄기 철길 위에 인생의 감록한 삶이 있다. 영리하는 종비서 농지의 순간 뜻받들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한 생을 빛내오. 바로 이런 순결한 인생관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기에 정철 동지는 이웃을 훨씬 넘긴 오늘까지도 당이 맡겨준 형용 조서를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0: 저는 나라를 위해 크게 한일은 없습니다. 한일이 있다면 그 50년을 하루와 같이 한 처에서 묵묵히 일해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저를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로 또 공은 철도 수송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생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요객 수송 사업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2: 도줄기 철길 위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지금까지 평양 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정철 동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4: 무도이 건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도이 주의경보, 모레까지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8월 4일까지 령성,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만포,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모레까지 손내, 정평을 비롯한 동해안 중부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5: 내 자국에 울려 퍼지는 애국의 노래.

강희룡 용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항일혁명 투쟁 시기에 논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소천승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 이 시는 195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1: 지하리 평산 3등 세포 750리 광활한 땅에 이 나라 청년들 피가 끓고 있다. 아한 절벽들을 깎아내리며 5만산 7만산을 하늘에 날리며 도도히 전진하는 우람찬 발구름 앞에서 물러선다 모든 것이 서둘러 길을 내이며 오 얼마나 변했느냐 얼마나 또 변하고 있느냐 산이요 벼랑이요 층층 암벽이요 내가 있을 자리 이제 어둠이냐 이 청년들, 돌격대원들, 쩡쩡 두터운 오름장을 까내고 영하 20도가 넘는 물속에 뛰어들어 천년 잠들었던 강바닥을 나아올렸다. 이 청년들, 돌격대원들, 물을 동이로 마시는 사자 같은 사나이들, 숨이 컥컥 막히는 캄캄한 굴 속에서 솔잎을 입에 물고 암벽을 뚫고 나간다. 머리 숙이라 아슬한 줄령이여 구비구비 마식령 줄기여 이 청년들은 해주 하성간의 대학을 졸업하고 또다시 당의 부름 따라 달려온 영웅들이거니 햇빛에 어스름 별빛에 번쩍이며 두 줄기 궤도는 멀리 뻗어가고 벌써 나들 문을 내며 역사들은 지붕을 얹고 일어선다 멀지 않았구나 메새들도 외로워 구슬피 울던 고요한 계곡에 첫 기적소리 길게 울릴 날이 산 높고 고리 깊어 한숨도 많던 길손들이 차창에 기대어 풍봉에까지 유쾌히 가다올 그날이 정녕 멀지 않았구나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줄 모르며 청년들이 뿌린 감 높은 땀에 젖어 조국의 하늘 땅 모든 것이 청춘의 모습으로 변모될 그날이 아 자랑하노라 일찍이 백두의 천만산악을 피로써 헤쳐넘은 항일선열들의 그 넋을이여 한몸이 스스로 정대가 되고 폭약이 되고 지렛대가 되어 사회주의 조국의 창창한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이 청년들을
0: 지금까지 1959년에 창작된 시 이 청년들을 자랑한다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이 공은방송은 조명철이었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2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였습니다. 위대한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0: 보도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당의 명맥과 백성의 향대력을 마음대로 이어나갈 수 있는 진로를 뚜렷이 밝혀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창당의 리념과 정신을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이며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세교하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선혁명박물관 과장 장영숙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당건설 사상을 백성의 지침으로 틀어지고 당사업과 당활동을 진행해 나가는데 조선노동당의 존엄과 권위를 빛내는 근본 담보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위대한 창당사와 강화발전사를 깊이 체득한다는 것은 수령이 당건설 사상과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10여 년간은 우리 당이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과 정력적인 영도 밑에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서의 혁명적 성격과 그 본태를 더욱 뚜렷이 과시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주의 당으로,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과 업적을 대두리어 빛나게 기승발전시켜 나가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우지가 빗겨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격사에는 혹독한 난관 속에서도 수령이 당으로서의 자기의 본태를 굳건히 거세울 수 있었습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하신 역사적인 보고는 우리 당의 향도력과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지침이라고 하면서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리송연 동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역사적인 보고에서 청결기간 당건설에서 이룩된 가장 중요한 성과는 우리 당을 필승불패 향도적 역량으로 끊임없이 강화하고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책임진 혁명적 당으로서의 본태를 영원히 거수해 나갈 수 있는 확고한 기틀, 대강이 마련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역사적인 보고에서 전당 강화와 당사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가업들을 밝히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제9기 기간 당건설에서 틀어지고 나가야 할 중심가업은 새시대 5대 당건설 강령의 제반 원칙과 요구들을 당사업과 당활동에 구현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이며 주도 세밀한 대책을 강구하고 완벽하게 실천함으로써 당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인 개선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밝혀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하신 중요 보고의 진수는 간관 투쟁으로 존치한 값비싼 결실들과 거기한 청하에 터대하여 전당에 배가 된 전투력과 공세적인 전진 방식으로 새로운 5개년 길기간에 사회주의 건설 전반을 확고한 질적 발전과 획기적인 도약의 궤도에 올려세우자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당중앙위원회 사업청화 보고는 사상 최악의 위기와 도전 속에서도 돈은 되돌릴 수도 고수를 수도 없는 융성 번영의 새 흐름을 개척한 승리자의 용의도 높이 혁명과 건설의 전 영역에서 보다 포괄적이며 혁신적인 진보를 안아올 수 있는 휘황한 진로를 밝힌 위력한 투쟁 강령으로 됩니다.
0: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명시하신 독창적인 사상 이론과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 당이 혹독한 도전과 난관이 중첩된 속에서도 자기의 향도력과 용도력을 힘있게 과시해올 수 있게 하는 무한한 원동력입니다. 위대한 김

0: 한종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강주왕이훈의 영도 따라 자생자결의 불변한 원칙과 공세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전위민족 대진군은 당대회를 가속적인 출발로 하여 지나온 5년간을 능가하는 국가 번영의 긍지 높은 새 전기를 광활히 펼치게 될 것입니다.
1: 조선과학기술총연맹중앙위원회 조선유키온협회의 조치로 전국 유키온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29일과 30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류키온 발전의 과학기술적 담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현존 진배들의 기술 상태를 개선하고 한글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류키온성 국가과학원, 김책공업종합대학, 라진해운대학, 남포해운기술대학을 비롯한 많은 단위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에서는 9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 심의됐습니다. 항만 기중기 87개의 최량 솔개와 100톤급 투속선의 선체 구조 솔개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이 나라의 선박공업 발전과 한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 데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발표회 기간 무인 지맘 운반 전기 자동차의 발전 추세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습니다. 우수한 성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0: 오문이 당의 운종 속에 우리 국가의 온천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선 온포 근로자 휴양소에서 인민의 웃음소리, 행복의 노랫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휴양소가 개업한 때로부터 현재까지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순천세멘토연합기업소, 북창화력발전연합기업소,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노동자 기술자들과 황해남도의 다수학 농장원들을 비롯한 수많은 노력혁신자, 공로자들이 이곳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온천지대를 찾은 각지의 휴양생들은 치료 및 보양시설들, 종합적인 봉사기지들이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특색 있게 건설된 온포 근로자 휴양소를 돌아보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양지바른 산기슭에 아담하게 일떠선 휴양각에 여장을 풀어놓은 휴양생들은 푸른 소나무들이 무성하고 하얀 안개가 피어오르는 계곡의 청신한 새벽 공기를 한껏 들이키면서 자연의 정서에 흠뻑 취하고 있습니다. 야외 온천장과 실내 온천장이 휴양생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휴양생들은 다양한 형식과 용도의 온천 수조들에서 약쑥 온탕, 은행잎 온탕, 복숭아잎 온탕을 비롯한 약 온탕을 하며 날로 꽃피어나는 우리식 온천 문화의 새 경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친절한 안내 속에 미온욕, 온욕, 고온욕과 독수욕도 하고 현대적인 의료 설비들이 일식으로 구비된 온천 치료장에서 여러 가지 치료 봉사를 받는 휴양생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피고 있습니다. 온천 문화를 마음껏 향유하며 휴양생들은 근로자들을 제일로 위하는 우리 당과 제도의 고마움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1: 다음, 미국의 워싱턴주에서 28일 버스와 화물차가 충돌하면서 4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은 날 오스트랄리아의 퀸슬랜드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두 대의 차량이 서로 부딪히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주에서는 올해 들어와 현재까지 교통사고로 183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기형, 조은경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2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2025년에 창작된 가요 우리는 조선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요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역사의 초행길을 구람없이 걸으며 자기의 존엄을 빛나게 수호해온 용예들 없이 견결한 개척정신과 애국의지로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함을 억세게 뚫어뜨려갈 천만 군민의 억센 신념을 강렬한 서정과 꾸밈없는 시호들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0: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민 위촌을 점령으로 삼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인민을 하늘같이 여기고 무한히 존대하고 내세워주며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서 깊은 수도 평양의 교회에는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나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인 미림 승마 구락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행복 넘친 우리 생활 속에 승마 바람이라는 이채로운 정서를 안겨주는 이곳에도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의 사랑의 차옥이 뜨겁게 새겨져 있습니다. 어버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봉사 기지.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인민들에게 안겨줄 승마봉사 기지 건설을 위해 인민군대의 기마 훈련장을 찾으셨던 그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발자취가 역력한 이곳에 오니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생각이 더 간절해진다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동행한 일꾼들의 가슴은 후두어 올랐습니다. 기마 훈련장의 곳곳을 돌아보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몸소 말에 오르시오 주루를 달리시었습니다. 한 바퀴 또한 바퀴 기마 주로의 상태를 세세히 가늠해 보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주로의 상태가 괜찮다고 이 기마 훈련장은 승마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기마 훈련장을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릴 것을 보상하고 해당 부문의 형성안을 만들 때 대한 과업을 주었으며 오늘은 훈련장의 실태를 직접 요약하려고 시원지에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 미림 승마부락부 형용사적교양실 강사 엄영옥입니다. 오늘 회의인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중앙 동물원을 찾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을 타고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내리기 싫다고 떼지를 쓰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보시던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 장군님, 우리 어린이들이 말을 실컷 타보게 해보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절히 말씀을 놓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이제 앞으로 꼭 인민들을 위한 대중 승마 시설을 갖춰주자고 사랑의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그날의 그 약속을 심장에 새기신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마가울의 그찬 바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2012년 11월 18일에 또다시 인민군대 기막 훈련장을 찾으시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가 인민군대 기막 훈련장을 현대적으로 개관하자는 것은 장군님께서 남기신 고귀한 유산을 더잘 꾸리고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꾸려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과업을 우리 인민군대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군 군솔자들은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의 그런 말씀을 받들고 착공을 시작해서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도 세울 수 있었습니다.
0: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봉사기지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안겨주실 불같은 염원을 안으시고 설계와 시공의 모든 공정이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완성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례하는 총비서 동지. 불철주야의 헌신과 노고의 사연을 전하는 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는 깊은 밤에 이어 다음날 새벽에 또다시 건설 현장을 찾아주신 2013년 10월에 가슴 뜨거운 사연도 깃들어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 구락부 부원 리철용 동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2: 2013년 10월 4일

0: 경리하는 총기소동지께서 우리 미림수마그라프 건설장에 도착하시였을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일꾼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인사의 말씀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경리하는 구이께서 불과 몇 시간 전인 10월 3일 깊은 밤 이곳을 찾으시어 건설 정령을 예하시며 지도해 주시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봉사 건물의 외부 벽체, 내부의 바닥, 벽면의 미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결함을 심각하게 지적하시고 자정이 가까워 올 무렵에야 이곳을 떠나신 경리하는 총기소동지였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서 또다시 건설장 찾으셨으니 일꾼들은 재수로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총기소동지께서는 좀 전에 자신께서 여기에 와서 봉사 건물을 돌아보고 건설을 고칠게 한데 대해 되게 비판하였는데 그대로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다시 왔다고 자정이 폭 지났지만 건설 대상들을 돌아보면서 부족점을 지적해주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앞장에서 먼지가 있는 건설장을 다시금 돌아보셨습니다.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건설장의 곳곳을 돌아보시면서 나타난 부족점을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강력한 설계 집단과 건설 용역까지 공사에 동원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서야 건설장을 떠나시겠습니다.
1: 사람들 모두가 깊은 잠에 들어있던 그 시간, 인민의 밝은 웃음과 행복한 생활을 위해 그에게서 바쳐가신 이런 볼같은 헌신과 노고 속에 미림 승마 구락부는 건축 미학의 새로운 경제를 개척한 시대의 본보기적 창조물로, 우리 인민들은 물론이고 이곳을 찾아오는 외국인들도 경탄을 금치 못하는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로 훌륭히 소산할 수 있었습니다. 건축물의 형성과 시공의 모든 측면에서 이곳을 찾아올 인민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시며 격려하는 총비서동지께서 하나하나 일깨워주신 문제들은 또 얼마인지 모릅니다. 어느 날인가 건설 중에 있던 구락부를 찾으신 그이께서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 문 앞에까지 찾기를 낸 문제를 엄하게 지적하신 이야기는 오늘도 만 사람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일꾼들은 승마 구락부가 아직 한창 건설 중이어서 지대 정리도 잘 되지 않고 생땅이 드러나 젖은 날이면 흙탕이 발에 밟히고 나는 그런 험한 길에 경리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실 수 없어 실내 승마 훈련장의 현관문 앞까지 찾기를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이러한 일꾼들의 속생각을 헤아려 보신 그이께서는 이 건물은 자신께서 리용하자고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것이라. 대중이 리용하는 봉사시설에 이런 찾기를 내면 인민들의 비난을 받게 된다고 하시면서 현관 문 앞에까지 낸 찾기를 없애도록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민을 위한 승마구락. 바로 여기에 미림 승마구락부의 근본 성격이 있고 그의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면서 미림 승마구락부 흉명사적 교양실 강사 오명옥 동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 물론 다른 나라에도 이름난 경마장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일부 자본과 특권 계층의 봉사를 위해서 진행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돈벌이를 목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이런 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본질과 사명과 특성에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한 우리나라 세계 인류급의 대중 승마 봉사 기지의 우월성이 있는 것입니다.
1: 실내 승마 훈련장에 대형 벽보호를 놓아줘 이것을 찾는 인민들이 말을 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도록 가르치심을 주시고 거울의 뒷면에는 옷을 걸 수 있도록 해줄 때 대해서도 일일이 깨우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 진정 인민들에게 열 백을 주시고도 빠진 것이 하나라도 있을세라 그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우리 오보의 다심한 사랑이 있어 미림 승마구락부는 사소한 손색도 없는 만점짜리 잔점을 인민들 누구나 생의 희열과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훌륭한 대중봉사기지로 일깨설 수 있었습니다.
3: 김준수입니다. 27살입니다. 내가 단 이 말은 이름이 진주입니다. 난방할 때서 어머니와 함께 말 타러 왔습니다. 정말 재미납니다. 앞으로 방학 기간에 계속 오려고 합니다.
1: 오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들 앞에 펼쳐진 경쾌한 주로를 달리며 인민을 위하시는 경려하는 송기소 동지의 불같은 사랑의 세계, 그의 계시요 나날이 늘어나는 새 생활 새 문명과 더불어 더 가깝게 더 빨리 다가오는 눈부신 미래를 가슴 뜨겁게 안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야는 종비서 동지의 크나큰 은종 속에 서산한 미림 승마구락과 더불어 전국에 이뤄본지는 승마바람. 새로운 희열과 낭만으로 가득 찬 오늘의 우리 생활과 더불어 인민이 터치는 행복의 웃음소리는 끝없이 울려퍼질 것입니다. 오보이 사랑놈 조후로는 대중 승마봉사기지.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동이다. 이 땅에 천만 아들딸들을 한 품에 안고 여자 같은 사랑과 정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희생적인 헌신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모든 꿈과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주는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천만인민의 다음없는 고마움의 정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년의 날과 날들은 인민이 바라는 것, 인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무엇이든 기어이 해야 한다는 조선노동당 고유의 절대적인 인민관, 완강한 실천력에 떠받들려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제보들이 수풀처럼 솟구쳐오른 격동의 나날이었습니다. 경성군의 군용 비행장 자리에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불과 몇 년 동안에 연포와 강동에 대규모 온실농장들이 연이어 일어섰으며 조국의 서북변에 역대 초유의 대농장 도시가 솟아올랐습니다.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모르시며 만짐에 만짐을 돋놓으시는 경애하는 청피수 동지의 헌신과 로고 속에 농촌이 변하고 지방이 흥하는 격동적인 현실이 펼쳐져 가는 곳마다에서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뿐이겠습니까? 우리식 수산업의 구조를 일신하게 될 바닷가 양식업이 눈부신 발전에 새로운 닻을 올리고 대구 쪽부터 내려오던 삼천경계나 자연의 절경밖에 볼 수 없었던 곳들의 문화 휴양지들이 일떠서 인민들에게 신심과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정녕 꼽아보자고 해도 미처 다 헤아릴 수 없는 행복의 제보들을 마련해 주시고도 조국의 부흥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치시는 경의하는 총피서동지의 사색과 헌신의 세계는 끝이 없었습니다. 현대적인 지방병원의 첫 실체를 착공 당해에 인민들에게 실체로 안겨주게 되는 준공식장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위대한 혁명의 개척자들답게 끌어넘치는 열정과 영솟는 기백으로 또다시 출발하자고 하시던 경의하는 총기소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오늘도 천만인민의 심금을 끓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신 경애하는 총기수동지께서는 뜻깊은 연설에서 이제 우리는 수도 평양을 더 웅장하게 개변시켜야 하는 전망적인 계획에 따라 새 연도 건설 사업에 또다시 착수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오늘로서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를 거폭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하게 된 수도건설의 성격과 앞으로 5년간 달성해야 할 목표와 전망계획에 대해 언급하시었습니다. 인민의 무궁한 복리를 위해 본영의 설계들을 끝없이 펼쳐주시고 한 단계 발전해서 더 혁신적인 경제로 방대한 창조투쟁에서 보다 확대 증가된 목표 제시로 이렇게 우리 혁명을 부단한 상승 고조위로 이끌어 가시는 경애하는 총치수동지의 그 숭고한 뜻과 리상은 천만인민 모두를 기적창조위로 힘있게 추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총치수동지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도록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 전망 목표 실현을 향해 만짐을 지고 고심어린 창조와 헌신의 분분 초초를 이어감으로써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1: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새로운 투쟁과 실현을 위한 장엄한 진군길을 다그쳐 나가고 있는 온 나라 여성들이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여든들을 쓸데없게 맞이했습니다. 맡은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가는 여성 근로자들과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는 여성 교육자들, 소중한 꿈과 높은 리상을 안고 과학탐구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을 비롯한 여성들의 기쁨과 환희가 방방곡곡에 차넘쳤습니다. 만수대 운동과 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의 동상을 찾아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이 꽃다발과 꽃송이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남녀평등권 법령을 발포하시어 온갖 정치적 무권리와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살아온 우리 여성들의 운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시고 주체적 조선여성운동의 강화 발전을 위해 크나큰 노고를 바쳐오신 절세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성음이 되새겼습니다. 수도와 각 도시 군들에서 남녀평등권 법령 발포 80세를 기념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사업들이 진행돼서 참된 자주적 존엄과 권리를 지니고 보람찬 삶을 노려가는 여성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와 강원도, 함경북도 등지에서 진행된 여명일꾼들과 여명운들의 실화무대, 해외군사작전 참전 용사들을 키운 어머니들과의 상봉모임 등에서 출연자들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고 애국적인 가풍과 국풍을 꿋꿋이 이어주며 사회주의 대화원을 아름답게 꾸려가는 평범한 여성들의 고귀한 인생관과 조국의 존엄과 명예를 결사수호한 아들들의 삶을 감높이 빛내어주는 어머니 당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조선 여성 특유의 강렬한 정신력과 헌신성을 남김없이 발휘해 나갈 교리들을 필요케 했습니다. 역사적인 당대회가 열린 올해에 조선 여성들의 대피압을 마련해 주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자애로운 오보의 사랑과 믿음을 격전높이 구가한 황해남도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공연에서는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으로 우리 국가의 부흥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해갈 애국 여성들의 혁명적 열의가 세차게 분출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체육유희 오락경기가 벌어져 여성들의 기쁨과 낭만을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의 모란봉 청년공원에서 여명일꾼들과 여명원들의 연놀이 경기가 이틀을 뛰고 벌어졌습니다. 열띤 응원 속에 진행된 경기들을 통해서 참가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감들을 스스로 맡아안고 자기 손으로 행복을 창조해가는 우리 여성들의 명랑하고 낙천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자강도와 라선시 등의 거리와 마을, 공원과 유원지들에도 다채로운 체육유희 오락경기를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여성들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남녀평등의 새 시대가 펼쳐진 뜻깊은 날을 의있게 보내며 온 나라의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높이 받들고 당대회가 밝힌 휘황한 진로 따라 사랑하는 내 조국의 용성 본영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해 한몸 다 바쳐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받들고 설계 부문에서 관광마을들을 현대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한 건축 설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습니다. 전국의 관광지구를 완전 일신, 천지개벽시키려는 당중앙의 의도에 맞게 국가설계총국과 해당단위의 일꾼들은 모든 건축과 설계원 연구사들이 주체적 건축사상과 건설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핵심적, 선동적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도록 사상요양 사업을 방법론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 역량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고 설계 단위들의 임무 분담을 구체적으로 한 데 기초해서 설계를 탄광지구의 특성에 맞으면서도 현대성, 편리성, 실용성의 요구에 부합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변혁하고 진보하는 시대에 석탄공업 부문에 남아있는 낙후성을 털어버리는 데서 건설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자각한 여러 단위의 설계원들이 설계 창작의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백두산 건축연구원에서는 탄광마을 건설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대한 기술학습을 심화시키고 실력가들로 설계 역량을 튼튼히 꾸려 여러 탄광마을의 배치 계획안과 설계안 작성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에서 해당 지형과 세대수에 따르는 위치, 살림집의 층수 등을 과학적으로 확정하고 건설물들의 배치 계획안을 책임적으로 작성했으며 평양 측량 지질 설계 연구소, 평안남도 설계 연구소에서는 지형 측량 및 지형도를 완료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사상과 정책을 현실로 그려내는 정치 미술가라는 감높은 칭호를 안겨준 당의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안고 부강 설계 연구소, 평양 건축대학 등의 설계원 연구사들도 탄광도시 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창조 투쟁을 과감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1: 기술혁명을 기본으로 들어주고 파견 단위의 3대 혁명화를 추진할 때 대한 당 정책을 높이 받들고 함경남도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이 적극적인 두뇌전 탐구전으로 단위 발전과 생산 장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앞장에서 풀어나가는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올해 들어와서만도 수십 건의 기술혁신안들이 창안 도입됨으로써 새로운 전망 목표 점령을 위한 투쟁에 활력을 부어주었습니다. 도에서는 3대 응용 소재원들의 연구 조건 생활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기술 개조와 기술 창조 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받쳐나가도록 적극 떠밀어주고 있습니다. 28피날론 연합기업소에 파견된 3대 혁명 전위들이 현장 기술자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총매의 국산화 비중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으며 천정 기중기 전동기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가치 있는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흥남 비료연합기업소의 식용색소 제조와 용성기계연합기업소의 대상설비 생산 성과에는 현장의 노동력과 고락을 같이하면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앞장에서 풀어나간 이곳 3대 혁명 소조원들의 탐구 정신과 창조적 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촌 마그네시아 공장과 도정보통신관리소, 백운산 종합식료공장의 소조원들이 내놓은 내산세멘트와 무인통신기기실 통합관리체계의 감시장치, 식료품의 질제고를 위한 혁신안들은 도입단위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함흥시와 금야군 정평군에 파견된 3대 혁명 소조원들도 지역의 흔한 원료 원천으로 해당 지역의 농업 생산과 농촌 산림집 건설, 지방공업 공장의 생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혁신 성과들을 내놓았습니다.
0: 전국 세멘트 공업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조선건재협회의 주최로 28일부터 30일까지 인민대학습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세멘트 생산 장성과 질 제고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당제 구차대회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받들고 나라의 건재 수요에서 주도적 몫을 차지하는 세멘트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연구 과정에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과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 평양 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80여 건의 가치 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노라 분쇄기에 의한 현대적인 분쇄 공정 확립 등의 제안들이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복합 첨가제를 이용한 세멘트 생산 기술에 대한 과학기술 강의도 있었습니다. 발표회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해당한 증서가 수여되었습니다.
1: 다음. 칠레 보건성이 28일 한타비루스에 의한 피해가 심각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 46명의 한타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하고 그중 18명이 사망함으로써 치사율은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에 달했다고 합니다. 보건성은 주민들이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 설치류와의 접촉을 피하며 집안 밖을 깨끗이 소독하고 음식물들을 위생학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0: 그 다음, 지자기 폭풍에 대한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습니다.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지자기 폭풍이 예견되는 날은 없습니다.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해 리복숙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내일은 8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요라울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안의 대부분 지역과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였으며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의주, 동신, 운흥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습니다. 대관, 청단을 비롯한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국부족 지역과 신평, 장풍에서 새벽과 아침 사이에 안개가 꼈습니다. 해주의 낮 최고 기온은 34.6도씨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호천, 재룡, 신양을 비롯한 동서해안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현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안촌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과 평산에서는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기 바랍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북부의 대부분 지역과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중부 이북의 대부분 지역과 남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운산, 성원, 언성, 영원을 비롯한 북부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0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바람은 오늘 밤 함경북도와 라선시에서 남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으며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로서 평년보다 3도씨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씨, 낮 최고 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원산, 함흥, 남포, 개성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강계, 송진, 해산, 라손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평성과 개성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린 후 주로 개이었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충진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희산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라손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에 주로 개이고 오후에 개이었다가 흐리겠으며 밤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5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5도씨, 33도씨, 사리원 25도씨, 33도씨, 강계 23도씨, 32도씨, 원산 25도씨, 36도씨, 함흥 25도씨, 37도씨, 송진 24도씨, 30도씨, 희산 22도씨, 32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3도씨, 31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0: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그리고 전반의 상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겠으나 새벽 한때 함경남도 해상에서 초당 12m 정도로 세게 불고 물결은 0.5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동해 해상은 주로 개이고 조선 서해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보도입니다. 혁명의 존재를 조회하는 곤란은 우연하지만 우리 당은 거창한 건설의 대격전으로 해마다 문명부흥의 세고리를 일도세우고 자랑찬 변혁상을 안아오며 우리 인민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가장 훌륭한 인민으로 내세우기 위한 웅대한 지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고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국가설계천국 책임본 현도경 동무는 우리 당의 인민관, 창조관, 미래관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주체건축의 자랑스러운 새 경륜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경애하는 정비서동지의 비범한 사상이론적 예지와 특출한 용도 실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김여은 총재선님께서는 평양시 엄한세대 살림집 건설이 첫해 성과에 토대하여 화성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치시고 흉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김여은 총재선님께서 하나하나 완성시켜 주신 화성지구 1단계 건설과 관련한 형성안은 무려 1630여 건, 2단계 형성안은 군 1000건, 3단계 형성안은 무려 660여 건에 달합니다. 이렇듯 많은 품을 들이시어 형성안을 선색 없이 완성하도록 이끌어주신 중년은 총수선수께서는 몸소 건설 현장을 찾고 찾으시어 하나하나의 건축물들에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건축 유념이 철저히 표현되도록 심혈과 노고를 다 바치셨습니다. 진정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은 구웠던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호의 결실을 보아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의지를 지니시고 중년은 총수선수께서 해마다 우리 인민에게 희한한 이상거리를 안겨주시려 지지우신 밤 이어가신 험한 길들은 이루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0: 인민을 뜨겁게 품어안고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당은 새로운 5개년 계획기간에 전국인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의 획기적인 개변을 위한 사업들을 더욱 통이 크게 설계하고 전진의 새 표대를 내세웠습니다. 지난 6월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는 지방발전 20승10 정책 대상 건설과 함께 석탄공업 부문 전반을 기술적으로 문화적으로 개벽시키고 탄광마을들을 일신시키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전선을 전개하기 위한 문제를 중요 의정으로 설정하고 그를 위한 방향적 문제들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설계천국부원 표형국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국의 탄광지구를 완전 일신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우리 국가설계천국에서는 탄광 도시설계 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건설하게 될 탄광마을 지역들의 지질조사와 건설부지 확정이 끝난 데 기초하여 살림집 배치안과 형성안을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내밀고 있습니다. 특히 탄광마을 건설과 관련한 세계적인 발전 추이와 설계 자료들을 수집, 연구하고 좋은 점들을 우리 실정에 맞게 받아들이는 데 응당한 주목을 돌리면서 탄광 도시 설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두가 분투하고 있습니다. 종룡 인민을 위함이라면 도로에도 꽃을 피우고 저 한대 별도 따오실 우지를 지니시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시는 경애하는 청주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기에 모지않아 전국의 탄광마을에는 행복의 빌천지가 펼쳐지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인민의 심장으로 터치는 노동당 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는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3: 중앙사진 졸람이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천지 개벽된 조국의 서북변 위화도 지구가 각계층 근로자들의 관심 속에 옥류 전시관에서 연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4: 평양 경원대학 학생 박미연입니다. 사진 전람 회장을 돌아보면서 위화도 지구를 우리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로 전변시켜주시고 다시만 사랑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들의 자애로운 어부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5: 평양교원대학 학생 최문예입니다. 멀리에 있건 가까이에 있건 따사로운 한 품에 하나 정을 다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위민 혼신의 세계에 대하여 다시금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대같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청년 대학생으로서 학과 학습에 더 큰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6: 김은경입니다. 사진 전람회장을 돌아보면서 위화도 지구를 새시대 지방편천의 번복이 표준으로 꾸려주시려 혼신의 류종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불면불위의 로고를 가슴 뜨겁게 절감하였습니다. 새시대 지방편역의 눈부신 비약상을 과시하며 리상적인 농촌문화도시 대원실농장이 펼쳐진 경이적인 현실은 인민을 하늘처럼 받들고 인민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시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인민간 탁월한 용도가 안아온 거기한 결실이라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전국 각지에서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인 석탄전선에 대한 지원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성중앙기관 정무원들과 각지 일꾼들, 근로자들이 7월에도 수많은 설비와 자재, 노동 보호물자 등을 마련해서 증산투쟁으로 들끓고 있는 단광들에 보내줌으로써 생산자들의 요리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석탄전선이 들끓어야 인민경제 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한 성중앙기관의 일꾼들이 탄광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과 자원개발성, 수산성, 잠업비단공업국의 일꾼들은 형봉탄광, 덕천탄광, 월봉탄광에 나가 탄광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 풀어주는 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했습니다. 석탄전선을 돕는 것이 나라의 경제발전과 있다했다는 확고한 관점이 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보건성, 국가관광청구, 혁명사적지도구, 민족유산보호국의 정원들도 서창청년탄광, 덕성탄광, 재남탄광에 많은 양의 탄차베어링과 생활필수품들을 넘겨주어 탄부들의 중산투쟁을 고무해 주었습니다. 상업성과 정부산업성, 양국관리성, 간속지건설구, 평양건설위원회에서는 석탄 생산을 늘리는 데서 절실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 부속품과 노동보호물자를 남덕청년탄광과 인포청년탄광, 성남청년탄광에 지원했습니다.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지방공업성, 최치공업성, 노동성, 국가건설감독성, 대외경제성, 건설공제공업성, 혁명사적지건설구, 인민봉사지도국의 일꾼들은 탄광들의 생산활성화에 필요한 자재 등을 해결해주어 석탄 생산자들의 사계를 높여주었습니다. 석탄 부문에 대한 지원절기가 고조되는 속에 육해운송과 전력공업성, 경공업성, 중앙운행, 국가검열위원회, 국가해사감독국에서 내부 예비를 적극 탐구 동원해서 확보한 지원 물자들을 단전들에 보내주었습니다.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깨끗한 양심과 애국의 구슬땀을 바쳐가는 탄부들과 한전의 선심정으로 아낌없는 지성을 바쳐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와 구역인민위원회들을 비롯한 시안의 수많은 기관 기업소들에서 각종 자재와 소공구들을 강동탄광과 흥령탄광 등에 넘겨주었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지의 여러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성의껏 마련한 지원 물자들을 탄광들에 보내줌으로써 탄부들의 중산투쟁에 활력을 더해주었습니다.
3: 다음, 마저리의 부다페슈트를 가로질러 흐르는 두나이강의 수위가 28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속되는 가물과 강우량의 감소로 강 수위는 31cm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2018년에 관측된 종전의 최저 수위보다 낮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량이 전례 없이 줄어들면서 이 강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불발탄과 침몰된 함선, 유물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경진 리복숙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7: 무더위 고온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2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였습니다.

0: 이 시간에는 2023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약속하라!
0: 방송극 사랑의 생명수.
2: 이런 걸 몰라. 며칠 만에야. 아이고, 여보 용감.
3: 어?
2: 이걸 좀 보세요.
3: 왜 그러?
2: 아, 글쎄, 아랫집에서 용감이 생일상에 넣으라고 꽁을 올려왔어요.
3: 어? 아랫집에서 꽁을? 아니,
4: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황소 약사 아버님.
3: 아이고, 고맙구만. 너 친구 소문을 잔뚝 내면서.
4: 야, 아버님이 이처럼 정정하신데 누가 한갑이 지났다고 믿겠습니까? 아마 보약을 잠복하시는 모양입니다.
3: 보약이야 무슨. 다 강소약수 덕분이지.
4: 예, 그 약수가 정말 좋긴 좋습니다.
3: 그렇지요.
4: 나도 아버님 말씀대로 강소약수를 마시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 말썽만든 위탈이 뜸해졌답니다.
3: 그 보라고. 뭐 병원에 다니면서 귀한 약을 쓸 게 있나? 강소약수만 계속 마시면 10년 묵은 위병도 뚝 떨어진다네.
4: 예, 그래서 저도 매일 강소약수를 마신답니다. 요즘은 거저 소화도 잘 되고 밥맛도 막 당기는 게.
3: 그래서 좋다는 거야. 소질과 약효가 뛰어나 국제 품질 인증 중소까지 받은 강소약수라네.
4: 아버님은 강소약수에 대해 아는 게 참 많으십니다.
3: 아, 내 배꼽 떨어진 곳이 강소약수도 금방이야.
4: 예.
3: 거기서 자랐고 작년까지 강소약수 공장에 다녔다네. 아들 며느리 성화에 여기로 오긴 했지만 아직도 약수 공장 생각이 간절해.
2: 누구시오? 아니, 약수 공장 지배인이. 안녕하십니까?
3: 아니, 소나 지배인이 우리 집을 다 어떻게?
2: 예, 평양에 볼 일이 있어 왔댔습니다. 며칠 후면 아바이 생일인데 인사를 올려야지요.
3: 아, 그 뭐.
2: 지배인이 아직도 우리 영감 생일을 잊지 않고 있구만.
3: 아, 고맙네.
2: 아이고, 지배인 마침 잘 왔수다. 이번엔 아버지의 생일상을 성의껏 차려준다고. 아들 며느리랑 얼마나 곡성인지 모른다네. 꼭 보고 가시오.
3: 아, 집에는 언제 그럴 새가 있으려고. 요즘도 바쁘겠지.
2: 예, 위대한 장군님의 현지지도 과학관철을 위해 모두들 불이 붙었습니다.
3: 아, 그럴 테지. 부럽구만.
2: 제 아무리 바빠도 아바의 생일상을 꼭 보고 가겠습니다.
3: 고맙네. 고마워.
2: 아바이, 한 가지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달 후에 중국 상해에서 국제 물박람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강소약수 공장도 참가해달라는 초청장이 왔습니다.
3: 그래?
2: 예.
3: 아, 이런 종사라고야. 아, 강소약수가 세계적인 인정을 받더니만 이젠 국제 축전장에서까지 다 초청하는구만. 아, 우리 강소약수의 경사가 났구나. 경사가 났어. 지배인이 가야겠지.
2: 예, 그 준비 때문에 올라왔댔습니다.
3: 좋구만. 강소약수를 온 세상에 대고 크게 자랑하라고.
2: 예. 아바이, 미안합니다.
5: 예, 제 지배인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아니, 무슨 정신 나간 소리래요? 다시 확인해보세요.
3: 무슨 일인가, 지배인?
5: 아니, 글쎄, 우리 약수공장 원소장의 자연용출이 모졌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3: 자연용출이?
5: 네, 참, 어쩔 일이 없었어. 아, 미안합니다. 여보세요? 예. 예. 뭐? 사실이라고요? 뭐 준지 두 시간이 됐다고? 정확히 확인했어요? 이런 변이라고요. 빨리 광천 탐사대에 알리세요. 내 국가과학원에 돌려 연구사도를 데리고 가겠어요. 아바, 미안하지만 전 가봐야겠습니다.
3: 가마, 지배, 나도 함께 내려가세.
5: 아바이가요?
3: 그래,
5: 여보 영감, 정신 나가지 않았어? 당장 생일상을 받는다고 해놓고서
3: 이 판에 무슨 생일 타령을 해? 생명수가 끊겼다는데.
5: 아무리 그래도 친척들이랑 손님들까지 총해놓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이제 떠미르면 어떻게 한다는 거요?
2: 아바이, 계십시오. 자식들의 성의도 받아줘야지요.
3: 아니, 약수가 모졌다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 편히 생일을 세겠소? 그렇게는 못해. 여러 말 말고 함께 내려가세.
5: 예, 뭐 아직도 약수공장 사람인가 하는 게지요. 사람들이 웃어요.
3: 난 하루도 약수공장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5: 저 영감 거짓 누가 당한다고?
2: 아주머니, 이거 정말 안 됐습니다.
3: 김에 어서 가세.
2: 용무사 선생, 어떻게 됐어요? 원인이 판명됐어요.
1: 집에 갑시 강서약수의 물줄기가 갑자기 사라진 건 며칠 전 일본에서 있은 대지진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입니다.
2: 예?
1: 여기까지? 저, 제 알기엔 지각변동으로 샘줄기가 이동했거나 아니면 법회관이 무너지면서 샘구멍이 막혔을 겁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샘터들이 마르고 국탁물이 나오는 등 20여 건의 징후들이 종합됐습니다.
3: 이런, 이 기막힌 일도 있다니.
2: 용무사 선생, 위대한 장군님께서 석 달 전 우리 공장에 찾아오셨을 때 여기에서 석고치는 약수를 보시며 장쾌하고 볼만하다고, 약수를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보내주라고 저에게 직접 가업을 주셨는데 이젠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예? 야, 아바이,
3: 이렇게 된 게 자연의 변덕 때문이기는 하겠지만 한 생을 공장에서 일해온 나한테도 책임이 없지 않네.
1: 아바이,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3: 아니, 아닐세. 오랜 기능공이라는 게, 법역관을 박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이게 무너질 수 있다는 타사를 해소해야 하는 건데 면목이 없네.
2: 저, 용무사 선생, 무슨 대책이 없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1: 예. 집에 있던지 어제부터 진공펌프를 돌렸는데 샘물이 올라오지 않는 걸 보면 이 자리에서 다시 샘물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탐사를 해서 샘줄기를 찾고 시출을 해야 합니다.
2: 그럼 장군님을 모셨던 이곳에선 종료 다시 샘물이 안 솟는단 말입니까?
3: 용사 선생, 이 땅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기계는 없나?
1: 저, 최근에 현대적인 비주황 시티 탐사기가 개발됐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어느 중요 단위에서 그걸 들여다 시험하고 있다는 소리도 있고요.
2: 그래요?
1: 헌데 그 귀한 탐사기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집에 영지, 현실적인 대책안을 꼭 찾아보겠습니다. 당장은 이것을 대를 당해 보고드려야 합니다. 자, 용무사 동무들은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를 작성합시다.
6: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2: 아바이, 이젠 어떻게 하면 좋아요?
3: 힘을 내라고. 지배인이 맥을 놓고 이러고 있으면 공장이 용이 일어서지 못해. 너 나한테 건장한 젊은이 몇 사람만 붙여주게.
2: 그건 뭐 때문에요?
3: 옛날 샘이 섰던 것들과 추공했던 자리들을 좀 뚜져봐야겠네.
2: 예.
3: 거기 상태들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지.
7: 야, 아바이, 그만하십시오. 아바이까지 걱정이지를 안 해도 됩니다.
5: 아바이, 그렇게 쓰다가는 용수를 지고 맙니다. 자, 이걸 놓고 좀 쉬십시오.
3: 그럼 조금 쉬었다 하세.
5: 아발, 물을 두십시오. 아발, 그 옛날엔 분명 여기서 샘물이 솟아댔다는 거지요.
3: 그래, 분명히 자리야. 그 솟구치진 못해서도 항상 샘물이 고여 흘렸다네.
5: 예.
7: 아바이, 그건 무슨 수첩입니까?
3: 아, 약수가 나오던 것들을 좀 따져봤네. 아, 지금까지 약수 영출을 위해 추공했던 자리가 29곳이고, 아, 또 이건 옛날 약수가 나오던 중동리, 약수리의 센터 위치들이네.
5: 좀 봅시다. 어젯밤 늦게까지 뭘 하시는가 했더니 정말 아바인. 저건 무슨 소리야?
7: 아차, 오늘부터 작업반 열 배구 경기를 조직한다고 했습니다.
5: 배구 경기?
3: 예. 오래간만에 저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다 곧둔해지로만. 며칠 있으면 미래한 수령님의 현지 지도 기념일이 아닌가.
5: 예.
3: 작년만 해도 이맘때면 공장이 얼마나 폭소했나. 체육 경기, 예술 공연으로 명절처럼 흥성거렸지. 그런데 지금은 공장의 분위기가 너무 초조해. 신심들이 없거든.
5: 신심이요? 이 형편에서 어떻게?
3: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건 우리 장군님의 명언이 아닌가.
5: 아바이.
3: 아, 그 인상부터 좀 표라고. 집의 놀굴이 장마철 그릇장 같으니 사람들이 마주보기조차 두려워하며 맥을 놓고 있지 않나.
5: 아바이, 하지만 앞이 안 보이고 군심만 커 가는데 어떻게?
3: 이럴 때일수록 우리 장군님을 생각하며 분발하자고. 힘들게 이중 로대에 오르시어 현대화된 생산 현장을 내려다보시며 이제는 인민들에게 강소약수를 마음껏 먹일 수 있게 됐다고 그처럼 기뻐하시던 우리 장군님을 말일세.
5: 아발.
3: 그날 로대로 힘겹게 오르시는 장군님을 뵙고 1층에서 보아주셔 달래도 될걸. 아, 2층까지 안내드렸던 곳이 두고두고 후회된다며 집에 녹문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댔나.
5: 아발. 우리 장군님께서도 여기 서식을 보고 받으셨겠는데 지금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3: 그 생각을 하면 정말.
5: 아발, 공장 원수터만이 아니라 샘터들도 이렇게 다 말라버렸는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3: 여기까지 말라버린 걸 보면 분명 그 샘줄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게 분명하긴 분명해.
5: 아니, 국장 동생. 안녕하십니까?
6: 아, 여기 있었구만. 지배인 동무, 오보이 장군님께서 강소 약수 공장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운전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시었습니다.
5: 예, 장군님께서요?
3: 장군님께서요. 예.
6: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에서 많은 품을 들여 강소 약수 공장을 현대적으로 꾸려놓았는데 어떻게 하나 약수를 자연 용출시켜야 한다시며 강력한 과학기술 역량을 모아 파견해 주시면서
5: 네.
6: 이 사업을 전당적, 전국가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라고 하셨습니다.
5: 예. 아니, 경애하는 장군님.
6: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터에서 약수가 안 나오면 다른 곳에 추공을 해서라도 반드시 약수가 다시 섞게 해야 한다시며
5: 예.
6: 현대적인 비조항 시티 탐사기도 보내주셨습니다.
3: 예,
5: 예.
3: 비조항 시티 탐사기까지.
6: 예.
5: 장군님, 아바이, 이젠 됐습니다. 됐어요.
3: 장군님, 고맙습니다. 이제 땅속을 들여다보며 약수 샘주기를 찾을 수 있게 된구만.
5: 아바이. 이 밑을 뚫으면 분명 샘줄기가 나시겠지요?
8: 집에 있던지 꼭 약수 샘줄기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 이 밑에 두 개 중에 물줄기가 있습니다.
5: 예.
8: 비조항 시티 탐사기가 확정한 겁니다.
5: 예.
3: 그 물줄기가 자연 용출로 이어질까? 분출량은 얼마나 되겠는지.
1: 야, 그건 장담하기 힘들지만 승산은 있습니다.
5: 이제 샘줄기까지 시추하자면 길이 얼마나 걸릴까요?
1: 예, 저 한 달 정도는 길이 걸릴 겁니다.
5: 한 달이나요? 그러면 그 정말 약수가 나올까요? 이거 자꾸 걱정에 앞서고 불안해서 마음을 넣을 수 없구만요.

0: 지배인 동지,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1: 용사 선생 말이 옳네. 집에 우리 신심을 가지자고.
2: 왜 그래요, 지배인 동지? 갈리고 초선 동지한테서 전화가 왔댔는데 국제 물 박람회에 참가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겠는지 빨리 알려달라고 합니다.
3: 그래요?
2: 예.
3: 알겠어요. 여보세요. 예, 소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형편을 아시지요? 예, 지금 물박람회 참가 문제를 생각할 형편이 됐습니까? 아직 한 달 정도는 더 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저 국제 물박람회 참가 문제는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1: 아니, 집에 국제 물박람회 참가를 왜 취소하겠다는 건가?
3: 약수가 안 나오는데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1: 아, 그래도 결심을 좀 미룰 걸 그랬어.
3: 한 달 후엔 출발해야 한다는데 공정을 이 상태로 두고 지배인이 자리를 비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1: 아, 그래도 이런 기회가 쉽지 않겠는데. 아, 그 참 아쉽구만.
3: 물박람회 참가는 포기합시다. 그리고 아바이.
1: 예.
3: 오늘은 작업을 이만합시다.
1: 왜?
3: 평양에서 아주머니가 오신답니다.
1: 우리로 치니?
3: 아바이,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평양에서 생일상을 가지고 내려오겠답니다.
1: 뭐 생일상?
3: 예.
1: 아이, 푼손을 놓치니 여기까지 찾아와서. 안 돼.
3: 아주머니 아바이가 그렇게 나올 게 뻔하다면서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대접도 할 겸 오늘을 그저 넘기지 않겠답니다. 여기서도 준비를 했으니 그냥 내려오시라는데도.

0: 여러분, 오늘은 웅세 아바이의 생일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차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아바의 성의로 알고 식사들을 하면서 축하해 줍시다.
1: 감사합니다.
0: 아바이, 먼저 이 잔을 받으십시오. 우리 공장 사람들의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2: 아바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아버님처럼 약수를 사랑하고 약수를 위해 자신을 다 바쳐 일하겠습니다.
3: 예, 일하겠습니다.
4: 다들 고맙구만. 내 말을 들어보라고. 아득한 옛적부터 이 땅에선 약수가 솟아흘렀지만 그 세월엔 돈 많은 놈들만이 와서 흥청거리면서 유흥지를 이용했지. 가난한 사람들은 병이라도 약수를 마셔볼 생각조차 못하고 말세. 그러던 것이 수령님께서 여길 찾아주셨던 그날부터 우리 강소약수는 온 나라 인민들이 다 마시는 생명수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네.
5: 아바이.
2: 그렇습니다. 용광의 이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의 긍지는 남다른 것이랍니다. 오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해방 직후부터 요로사르나 찾아주신 공장, 많은 자금을 들여 현대화를 실현해주신 공장은 아마 전국적으로 꼽아봐도 흔치 않을 겁니다.
5: 그렇습니다.
0: 저 지배인 동지, 관리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 그래요? 아바이, 제 좀 실례하겠습니다.
4: 아, 어서 가보라. 아, 요보게들, 자, 어서 많이들 둘라고.
7: 예, 예, 예.
4: 아, 자, 지금껏 우리 강소약수의 소중함을 온몸에 새기며 살아온 내가 이제 더 바랄 게 뭐겠나. 하루빨리 이루어진 약수를 다시 찾아 우리 장군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약수 생산이 정상화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에겐 더없는 소원일세.
8: 아바, 우리도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2: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바이, 그건 마음 놓으십시오.
0: 예.
4: 아, 고맙네. 강소약수는 꼭 다시 소산할 걸세.
1: 옳습니다, 아버지.
0: 옹세 아바이, 동무들 기뻐하세요. 어버이 장군님께서 우리 강소약수 공장에 온전 깊은 사랑을 또다시 돌려주셨습니다.
2: 예.
0: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이 상해 국제 물박람회 초청을 포기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못내 서운해하시며 샘물은 꼭 나오니 신심을 가지고 국제 물박람회에 참가하여 강소약수를 온 세상에 선전도 하고 다른 나라들의 선진 쪽인 물 가공 기술도 배워오라고 뜨겁게 말씀하셨답니다.
4: 우리 장군님께서
0: 아바이, 그러시면서 우리들이 출발 일정까지 다 짜주셨답니다.
4: 정말 우리 장군님은 이 땅속보다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 강소약수가 꼭 솟구친다고 확신하고 계시고 위대한 장군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어디 보라고 집에. 요새 너무 무리했는데 몸을 좀 돌봐야겠네. 아, 인차 국제 물박람회장으로 떠나야겠는데.
1: 아. 하지만 약수가 터지는 걸 보지 못하고 떠나자니.
0: 아, 집엔 걸음이 가볍지 못할 줄 아네. 하지만 마음 놓고 떠나게. 오늘이나 내일쯤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아 용사 선생들이 장담하지 않나.
2: 야, 지배인 동지가 며칠만 늦게 떠나도 올 수 있을 텐데.
1: 아발, 뒷일을 부탁합니다.
0: 아, 여기 일은 걱정하지 말고 빨리 누가 떠날 차비를 하라고. 야.
1: 이게 무슨 소리예요? 예, 아발.
0: 지배.

0: 우리 강서 양수가 무종하진 않구나. 집에 좀 물줄기를 좀 보라고, 어? 양수가 우수처럼 사부치는가? 어디 맞좀 보자.
1: 우리 약수이 강서 약수.
0: 약수가 분명하구나. 어? 아, 오히려 이 정도보다 더 쫄하구만. 어?
1: 아버지.
0: 지금 거둘라. 놀러하구. 우리 장군님 아니시면 누가 이 약수를 찾아준단 말인가? 어?
2: 아버님, 오시다 좋습니다.
0: 네.
2: 아, 감기 드셨네.
0: 아, 네. 난 약수를 맞아야겠다. 아, 중이 다 나오누나. 자, 자, 이 동사 미덕이냐, 장군님 훈덕이라네.
3: 좋다!
0: 이 난

0: 이젠 그만 들여다보고 어서 떠나. 아, 이제 올라가면 내일 아침은 평양을 떠나야지.
1: 예, 내일 오전 열차로 출발하게 됩니다. 아바이가 이번에 내려와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0: 저는?
1: 아니, 당주왕님의 부부장 동지가.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아, 이거 집에 농구랑 용사 선생들이랑 사기들이 났구만. 예.
3: 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자동지, 예. 저기 좀 보십시오. 저 약수가 뿜어오르는 걸.
2: 이야, 굉장하구만. 예? 아, 굉장해. 수고들 했습니다. 동무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 일에 그치는 바쁘신 가운데서도 본래보다 분출량도 많고 질도 더 높아진 약수가 속구친다는 복을 받으시고 화를 입기는 했지만 결국 화가 복이 됐다고, 이제는 한시름 놓게 됐다고 기뻐하시면서 동무들에게 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1: 감사를요?
2: 예,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는 강서 약수가 어떤 지진에도 끄떡없게 2중, 3중으로 보배관을 설치해서 영원히 솟구치게 하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위대하신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강소 약수에 깃든 장군님의 사랑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1: 아,
0: 위대한 김종일 장군님.

강서약수. 60일 만에 다시 솟아오른 강서약수. 정녕 이것은 인민을 위한 우리 장군님의 뜨거운 열과 정이 뿜어올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생명수이거니, 사람들이여, 강서약수를 무심히 대하지 마시라.

정육만, 강소 약수공장 지배인의 심현수, 옹세의 아내의 최수경, 과학원 연구사의 현정천, 차김 기사의 방평님, 당중앙연의 보부장의 최혁, 여인의 진경님, 노동자의 리인의. 이상 중앙방송연의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박두용작, 계유철 연출, 방현실 편집, 사랑의 생명수,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2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무더위 고온 경보였습니다. 천만 군민이 부르는 수령 결사홍이의 노래.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조제로 한 남성 기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남성 기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8월 1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37분에 소정씨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보금자리.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6시 54분 논평.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일기 예보. 7시 20분 지방발전의 새 역사를 수놓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특집 낙원의 섬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영도. 12시에 보도한 날씨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는 사랑의 자옥을 새겨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특집 불티의 군역을 다져주시오.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43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 혁명적 당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어디서나 백두산의 오르리.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특집 어버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 봉사기지.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 사랑의 초침 소리.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8월 1일 토요일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6월 19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37분에 소종씨를 보내드립니다. 나의 보금자리. 6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6시 54분 논평.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 7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일기 예보. 7시 20분 지방발전의 새 역사를 수놓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8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9시에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고 11시에는 특집 낙원의 섬으로 전변시킨 위대한 영도. 12시에 보도와 날씨가 있고 13시에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는 사랑의 자옥을 새겨가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가 있고 16시에 특집 불티의 군역을 다져주시오. 17시에 보도가 있고 17시 43분 유치원 어린이들과 학생 소년들의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8시에 혁명적 당건설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시에 음악을 들으시고 19시 45분 시를 보내드립니다. 어디서나 백두산의 오르리. 20시에 보도가 있고 20시 12분 특집 어버이 사랑 넘쳐 흐르는 대중 승마 봉사기지.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가 있고 이어서 중기 일기 예보.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31분 방송국 사랑의 초침소리. 23시부터 방송 마감까지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바닷가에 홀홀날에 젖는 새들아, 너희들은 졸 따라 동지를 옮기며 살 수 있어도 떠나선 못 살아. 나는 못 살아. 내 사는 이 땅 따뜻한 버금자리. 효력들의 후도 온종 흘러넘치어 언제나 소중한 우리 집인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재고를 쌓고 살아 멀리서도 그리워 한가름에 달려오는 버금자리인가. 이 땅에 태어난 자교 그 하나로 우리 가정 사

군대가 오른 배움의 승기가 있고 나라의 소중 새 저복을 입히며 내 남매를 근심 없이 키워온 내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이 깃든 사회주의 이 뜨다. 햇빛처럼 공기처럼 스며들던 그 혜택은 사경이 소환 내 아들의 몸에 방울방울 흘러들던 귀중한 불사야. 손인지 만인지 그 값을 모르면서도 옥류아동병원의 기쁨 넘친 폐원길에서 축복 속에 받아앉던 의사들의 꽃다발. 있어라 사회주의는 육아온광의 여건의 휘넓은 뜰악에서 우나들이 받아가는 친아버지 정 속에 장파를 길들여 안아온 바다 향기에 제일 좋은 명당 자리마다 층층 솟고 치는 인민의 리상거리에 불로만 보아도 가슴 뭉클 조져오는 사회주의. 그것은 인민의 이름으로 불려오는 극장과 공전들, 직포공과 광부의 가슴에 유난히 번쩍이는 대의원 휘장, 평범한 사람들이 국사를 논하며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민의 세상. 이래서 사람 어떤 이들이야, 어이할리야. 이 땅에 사는 우리도 다는 몰라라. 뜻밖의 재난이 오히려 복이 되어 새 집에서 두보를 쪽실 때 그 맑은 눈물에 비껴오던 무한한 세계를 눈 비오면 소마를 더 크게 펼쳐주고 찬바람 불면 창문을 꼭 닫아주어 지구를 휩쓰는 재앙에도 불행을 모르는 집, 인류를 위협하는 병마에도 아픔을 모르는 집. 정녕 그 때문이여라. 고난의 날 불꽃인 창가에서도 우리 집이 제일이라 맨 노래부른 것은 화려한 불빛 명렬하는 타양의 보나가들을 내 오늘도 눈 아래 내려다보며 가슴 펴고 사는 것은 저마다 뽐내며 호화로운 곤물들은 머리를 치워들었어도 그 아래 선 성실한 삶이 고리굽히고 생존을 구걸이 하거니 내 만약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면 이 몸은 사막에 떨어진 불우한 씨앗. 거기에 번쩍이는 그 어떤 재물과도 아미바꾸리 이 땅의 흙 한 줌, 조약돌 하나, 내 기쁨이 온 마을의 경사가 되고 내 상처가 온 집단의 아픔이 되어 다투어 달려와 피와 살을 보태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사는 내 나라. 기쁠 땐 꿈과 희망에 넘치어 어려울 땐 눈물겨운 은정에 목매여 심장으로 터지는 세상에 부럼 없어라. 아이들도 어른들도 이 노래 부르며 수령님들 용상을 친부모의 사진처럼 집집마다 정이 모시고 사는 이런 대가정이 세상에 또 있으랴. 자연의 광란에 가사는 통치로 부리면서도 목숨처럼 품어왔던 우리 수령님들 조상과 그분들과 떨어져선 순간도 못 사는 이 가풍이 누구나 부러워해도 가질 수 없는 우리 집의 제일 큰 재보. 그것으로 눈부시고 강대하고 부흥하는 나라. 여기서 태어나 남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고 여기서 자라며 남의 곳을 부러워하지 않고 남이 가는 길이 아닌 자기의 길을 따라 보람차고 긍지높이 내 살아가거니 새들은 철 따라 보금자리 바꾸더라. 그러나 이 땅은 눈비와도 폭풍치어도 언제나 따뜻한 행복의 한계절. 나에게 정녕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상공의 옥색에 펼치고 저 하늘의 별들을 모두 따다 내 사는 금시강 산에 수놓고 싶어라. 오, 살아서는 불사신되어 지켜갈 우리의 인민공화국, 죽어서도 흙이 되어 이 땅을 굴구고 소속이 되어 굳건히 떠받들 인민의 무궁한 성세, 우리의 사회주의. 얘가 바로, 여기가 바로 근로하는 인민을 위대하신 수령님들 용상으로 거룩히 떠받던 내 삶의 영원한 보금자리, 길이길이 안겨 살 우리

박현철 쌤, 나의 보금자리, 소종실을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의 공은방송은 장금난이었습니다.

0: 보도입니다. 연로자들을 귀중한 생명선대로 여기시며 그들의 생활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의 뜨거운 사랑은 풍치 수리한 대동강 기슭에 일떠선 평양 양로원에도 역력히 깃들어 있습니다. 양로원 건설을 직접 발기하시고 설계로부터 자재보장 대책에 이르기까지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일일이 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5년 8월 1일 지느뜩한 삼복의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새로 건설한 평양 양로원을 현지 지도하시었습니다. 기자 만난 평양 양로원 원장 최충심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그날 가정적 분위기가 살아나게 시공한 식사실, 또 특색 있는 내정과 현대적인 수용원실 등 양문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보양생들이 정말 좋아할 것이라고 마음에 만족해하셨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경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2015년 3월 5일 평양 양로원 건설을

0: 책상을 돌아보시면서 하나하나 가르치신 대로 시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균현은 청수공지께서는 자신이라고는 다 묻어주시고 평양 양로의 설계와 시공을 맡은 단위와 군인 군술자들의 위운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균현은 청수공지께서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위한 사업을 당과 국가사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에만 평양 양로원과 같은 연료자들을 위한 훌륭한 보금자리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런 이민적 시책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이 뜻을 받도록 연료자들에게 아무런 군심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궁궐 같은 보금자리를 마련해주니 정말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연료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내놓으신 연료자 보호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간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1: 경리하는 청지수 동지께서 이것을 다녀가신 때로부터 얼마 후인 2015년 8월 7일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정책이 빛나게 구현된 평양 양로원 준공식이 진행되고 고향생들이 새 집에 이사를 하는 감동 깊은 화폭이 펼쳐졌습니다. 먼 예전 그날로부터 어느덧 11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나날 평양 양로원에서는 연로자들을 위해 베풀어지는 당의 사랑과 운동 속에 인생의 낙을 마음껏 누리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는 보양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가 끝없이 울려 퍼지었습니다.
2: 평양 양로원 부원 정금혁입니다. 우리 평양 양로원의 보양생들은 철따라 각가지 과일과 건강식품, 생활용품을 가슴 가득 달아안고 있습니다. 식료품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올림 녹화가 잘 된 야외의 식도에서는 운동과 산책을 하고 낙스터에서 팔뚝 같은 물고기를 낚아내면서 여생을 편안히 보내고 있습니다. 또 수경원실과 텃밭에 제 손으로 여러 가지 남새를 심고 제 손으로 수확하는 기쁨도 맛보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의 황혼기에도 복된 삶을 누리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양로원 노인들을 잘 돌봐줘 그들 모두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소름을 모르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여 한다고 하시며 온갖 사랑을 다 부어주시는 경리하는 청주소 동지에 대한 다음 없는 고마움에 가슴 뜨거워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구성길에 떠받들려 전국 각지에는 양로원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온 나라에는 돌볼 사람이 없는 늙은이들이 친부모, 친혈육이 되어 독과 종을 나누는 아름다운 기풍이 한껏 찬업치고 있습니다. 경리하는 청주소 동지를 사회주의 대가족의 노부위로 높이 모시고 사는 궁지를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 당의 연료자 보호정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려는 것이 우리 모두의 한결 같은 심정입니다.
3: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룬돌 기념보고회가 7월 31일에 진행되었습니다. 평안북도 인민연회 위원장 최용만 동지, 관계부문 대학의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자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당 제9차 대회와 당 중앙연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오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투쟁에서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 있는 시기에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름도를 쓸데깊게 맞이하고 있다고 하면서 영광의 교정에 깃들어 있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영도 업적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1957년 10월 당시 구성 고등기계 공업 전문학교를 몸소 찾으시고 발전하는 시대적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서 나라의 기계공업 발전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이끌어 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이 학교를 모체로 구성공업기술대학을 내올 때에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고 여러 차례에 걸쳐 교육사업에 필요한 도서들도 보내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전민과학기술 인재화, 인재강국화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새세기 교육혁명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하고 계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당의 교육중시 정책을 받들고 대학에서 지난 기간 학과목들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 수준을 높이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킴으로써 과학연구와 인재양성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대학의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당의 용도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당결정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정치사상 교양을 확고히 앞세우고 교육 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며 우수한 교육 방법들을 더 많이 창조해서 모든 학생들을 혁명 실천에 이바지하는 인재들로 키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원들이 자질 향상 사업의 힘을 넣어 높은 과학 리런적 교수 실무적 자질을 갖춘 실력가로 준비하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에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이룩할 때 대해 그는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일꾼들과 교직원 학생들이 경의하는 김정은 농재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교육과학 사업과 학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전면적 국가부흥의 새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기 위한 애국성업에 적극 이바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사회주의 건설의 획기적인 발전과 전반적 악량을 위한 당의 구상을 자랑찬 정산성과로 받들어 가는 상원 세민트이나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기급이 줄기찬 투쟁으로 7월 이민경제 계획을 부침없이 완수했습니다. 윤학기업소에서는 당의 크나큰 믿음을 생명으로 간직하고 새로운 기적창조에 떨쳐나선 생산자 대중의 애국요리를 더욱 고조시키는 정치사업을 공세적으로 들이대는 한편 과학기술 발전에 주대는 힘을 놓고 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박력있게 전개했습니다. 중앙조정실의 조정사들은 주 원료의 립도와 분쇄기들의 상태에 맞는 합리적인 조작 방법으로 설비들의 시간당 생산 능력을 장성시키고 소성로의 열관리와 인입실에 대한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일별, 교대별 생산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생산의 기본 공정을 담당한 소성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자재와 부속품들을 원만히 확보하고 소성로, 냉각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을 활발히 벌이면서 전기보수를 실속있게 해서 많은 크린카를 구원했습니다. 조합 원료직장에서 열 설비들의 특성에 따르는 온도 상승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효율적인 냉각 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넘쳐 시행했으며 세민트 직장에서도 부가물 배합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면서 분쇄기들의 능력을 제거해서 생산량을 누렸습니다. 기술자, 기능공들의 기술 실무 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삼총광산에서 막장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앞선 천공 및 발파 방법을 활용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상원 석회석 광산에서 굴착기들의 가동률을 끌어올리고 전기 계통들의 성능을 갱신해서 강물 생산을 기한전에 완수했으며 화천 탄광에서도 편도별로 압축기의 정상가동을 위한 배관 작업을 질적으로 마무리하고 운반계통의 원활성을 보장해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불변의 투쟁 기질로 생명으로 간주한 상원 세민트이나 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은 뜻깊은 올해에 기적적 중산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켜올릴 요리 안고 진군의 보폭을 심차게 내집고 있습니다.
3: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공업부문 생산단위들에서 지방공업 제품의 질 제고와 품종 확대를 위한 경쟁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인민소비품과 기초식품의 질 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새기고 해당 부문 일꾼들은 제품 품평회와 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고 품질 검사를 엄격히 하는 것과 함께 생산단위들 사이의 기술 교류를 활발히 벌리도록 조직중체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자강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민소비품 전시회에는 도안의 176개 소비품 생산단에 들어서 생산한 900여 종의 수만 점의 제품들이 출품됐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일떠선 동신군과 우시군, 장강군, 낭림군의 지방공업 공장들에서 지방의 원료 원천을 이용해서 생산한 여러 가지 제품들로 전시회장을 이채롭게 했습니다. 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정상화하고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제고에 힘을 놓은 장자산 종합식료공장과 강계포도설공장, 강계편집공장 등에서 내놓은 갖가지 소비품들은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양강도에서도 지방경제의 획기적인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이룩하기 위한 경공업 제품 품평회가 특색있게 진행됐습니다. 300여 종의 수만 점의 소비품들이 출품된 품평회에서는 지방발전정책의 산하들로 솟아난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생산한 질 높고 가짓수와 형태가 다양한 식료품들과 빨래핀 후 물핀 후 샴푸, 린스, 각종 수지 제품, 목 제품 등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삼지연 감자가루 생산공장과 삼지연 들쭉음료공장, 해산수지일용품생산사업소 등에서 자기 지방의 얼굴이 살아나면서도 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새 제품의 가지수를 훨씬 늘렸습니다. 원료기지 리용을 잘하고 있는 갑산군과 배감군에서도 산골군의 특색이 살아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내놓았습니다. 자강도와 양강도의 경공업 부문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서로의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공유하면서 소비품의 질 제고와 새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서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1: 잠업을 발전시킬 때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각지 잠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범도의 체계를 활발히 전개해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제 부차대의 결정관 초를 위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잠업 비단 공업국과 해당 단의 일꾼들은 우량 품종의 누에 정자 확보와 뽕나무 모 생산 방법, 뽕밭 비례 관리와 관련한 보여주기 실무 강습 등을 실속 있게 조직하는 한편 계절 조건에 맞게 뽕나무들의 생육을 축해 세우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기술 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황리남도에서 뽕나무들에 대한 비례 관리와 누에 알 깨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범누에 거치 생산 계획을 넘쳐 시행했습니다. 은천 잠옥관리소에서 선진적인 누에 치기 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연간 거치 생산 계획을 105%로 앞당겨 완수했으며 봉천 연안 잠옥관리소에서도 식물성 농약을 자체로 만들어 이용하고 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준수해서 실적을 올렸습니다. 남포시에서 우량 품종의 누에 정자를 확보하고 이른봄 누에치기 방법을 활용해서 뽕잎을 절약하면서도 품질이 높은 거치들을 수확했습니다. 항구, 언천, 강서 잠옥관리소의 종업원들은 잠실 온습도 보장과 병충해 막이 대책을 철저히 세워 계획보다 많은 거치를 생산했습니다. 고원, 정평, 여덕 잠옥관리소를 비롯한 함경남도의 잠옥 단위들에서도 잠실과 야외 가설막들에 대한 공기관리와 소독, 살균 작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한편 어린 누에들에 대한 영양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좋은 결실을 마련했습니다. 평양시의 역포, 강남 잠옥관리소와 평안남도의 평원, 독천 잠옥관리소에서는 생산 토대를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을 예견성 있게 내밀고 누에들의 성장에 유리한 조건들을 충분히 보장해 줌으로써 범위의 거치에 개당무게를 누렸습니다. 각지 잠옥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범위의 거치 생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면서 가을 누에 거치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 과학기술부문 대학 대학생 다국어 경연 2026이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 진행됐습니다. 외국어 학습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다국어를 소유한 인재들을 많이 키워내며 대학들에서 창조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경연에는 각지에서 선발된 대학생들이 참가했습니다. 경연에서는 김일성 종합대학과 리과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장철구 평양상업대학, 평양건축대학 등이 우승의 영예를 지녔습니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과 참가자들에게 표창장이 수여됐습니다.
1: 다음, 러시아 외무성 부상 안드레이 루덴코가 7월 28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군사화하려는 서방의 책동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 가운데는 이 지역에 나토의 군사 정치적 잠재력을 고착시켜 지역을 군사화하려는 서방 나라들의 책동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방은 이 지역에 수십 년간 존재해온 긍정적인 협력기구들을 대결적인 블록들로 교체하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시아판 나토를 창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더욱더 크게 울려나오고 있으며 일부 사람들은 인디아 태평양 조약기구라는 명칭까지 고안해냈다고 까발쳤습니다. 그는 나토가 유고슬라비아와 이라크, 리비아에 남긴 역사적 과거 등에 대해 지적하면서 서방의 군사화 책동은 아시아에 좋은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이 리복숙 탁승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이었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강기와 희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충진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에 개이었다가 흐리겠으며 밤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33도씨, 신의주 33도씨, 해주 33도씨,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6도씨, 함흥 37도씨, 청진 30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손 31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개였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었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운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과 라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3도씨,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6도씨, 33도씨, 사리본 25도씨, 33도씨, 강계 24도씨, 31도씨, 원산 20도씨,

0: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지으신 불후의 거전적 명작 저국의 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선중앙통신사 런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 나토가 전쟁 준비 책정에 발광적으로 매여 달려 국제사회의 예리한 주시를 받고 있다. 얼마 전 나토는 냉전 시대 군사연료 수송체계 개편을 승인하였다. 일명 나토 연료 공급망 역량 계획으로 불리우는 이 개편안에 따라 냉전 시대에 구축된 총 연장 길이가 약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서유럽의 기존 나토 연료 공급망을 동유럽과 북유럽의 새 성원국들과 연결하게 되며, 이를 위해 석유관 신설과 현대화로부터 에너지 저장 시설 건설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사업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원래는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에 성원국들 속에서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끝내는 결착이 이루어진 사실은 나토가 전쟁 수행을 위한 전략 예비물자 확보에 사활을 걸고 달라붙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나토 내에서 더 강한 나토는 석유관에서 나온다는 호언까지 튀어나온 것은 나토가 더욱더 침략적인 군사 블록으로 화하고 있는 데 대한 산증거이다. 그와 같은 야심적인 계획을 책정한 리위에 대해 외신들은 러시아와의 잠재적인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하였는데 단순히 그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안보의 불가분리를 줄곧 떠들어온 나토는 최근 연간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성원국들의 전략 자산들까지 더욱 번질나게 들이밀어 군사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으며 우리의 적대국들과 공모하여 조선반도 주변 지역에서 모험적인 전쟁 시연들을 시도 때도 없이 벌려놓고 있다. 하와이와 태평양상의 넓은 해역에서 강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인 님팩에 유럽의 과거 전패국들인 도이칠란드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나토 성원국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나토가 언제 한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전쟁의 시야에서 떼놓지 않고 있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나토가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과 함께 전략 예비물자 확보까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오목한 현실은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한마디로 연유를 비롯한 전쟁 물자들을 충분히 비축해놓고 세계의 임의의 곳에서 임의의 순간에 전쟁의 불길을 지펴올리자는 것이 바로 나토가 품고 있는 사악한 흉심이다. 나토가 군사 블록으로 삐어져 나온 지 수십 년이 되지만 지금처럼 전쟁 준비 책동을 로골적으로 감행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그만큼 전쟁 블록으로서의 나토의 엄중한 흉체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는 공정한 국제사회는 전쟁으로 질주하는 나토의 위험천만한 도전적인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단호한 반격을 가할 것이다.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런평, 전쟁 시간을 앞당기는 것이자 나토 파멸 시간의 단축이다를 보내드렸습니다.

0: 거둡니다. 우리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리요 언제나 깊이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나라의 곳곳마다의 훌륭히 일떠선 문화정수 생활기지들에도 뜨겁게 우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대성산 지도국 책임부원 좌광영 동무는 훌륭하게 꾸려진 문화정수 생활기지들에서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는 인민들의 밝은 모습을 대할 때마다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끝없는 혼신의 세계가 우려와 가슴이 뜨거워진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현대적인 문화정수 생활기지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인민이 군문명의 진정한 주인으로 참다운 향유자로 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사회주 조국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에 받쳐진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위민원신의 세계를 이야기하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능라 물놀이장에 건설될 때에도 흙먼지 날리는 건설장을 찾아주시어 자신께서 구상하신 것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주셨고 또 문수물놀이장의 형성안을 무려 110건이나 보아주시면서 하나하나 지도해 주셨습니다. 종종 나라의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인민들의 웃음소리는 우리 인민들이 최고의 문명을 향유하도록 해주시려고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 애국원신이 나온 자랑장 결실입니다.
0: 격정 없이 돌이켜볼 수 없는 지난 12여 년간 나라의 명당 자리들 마다에는 마식령 스키장과 양도온천 문화휴양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한 현대적인 문화생활 거점들이 훌륭하게 꾸려져 인민들에게 기쁨과 낭만을 한껏 더해주었습니다. 평양시 인민위원회 보원 김정철 동무는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바치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사랑은 외진 산골과 모나먼 탄광마을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 그 어디에나 가닿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속탄공업을 지켜세우며 전국의 탄광마을을 현대적으로 개발시킬 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에 접하고 정말 온 나라 인민들이 격정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전국의 구 어느 탄전에 가보아도 탄부들을 위한 가장 인민적이고 혁명적이며 현실적인 노선과 정책을 책정하고 구 실현 방도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우리 당에 대한 고마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으며 하늘 같은 구사랑 구운 덕에 속탄 중산 손가락 바닥에 갈 불같은 유리가 차넘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구 어디서 살든 이 나라 국민이라면 다같이 무명하고 유족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탄부들의 수고를 구 누구보다 간높이 헤아려주시는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대용단입니다. 정말이지 상상도 못했던 이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 더욱더 가슴 뜨겁게 절감하는 것은 위대한 오보이 품에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기고 구유의 인민으로 살고 있다는 끝없는 행복과 궁지입니다.
0: 진정 인민의 행복과 후선만대의 번영을 위해 숭고한 이상과 포부가 담긴 혁명적인 노선과 정책들을 제시하시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계시오 인민의 모든 꿈과 염원은 반드시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3: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기능 기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지어 경제 전반의 장성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의 의도를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주면서 생산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세계준 세계력 창조의 기치 높이 건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수 발생노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아변강지의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동원, 혁명적인 사업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용의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생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강지의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당이 원대한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도로의 기술 개건을 적극 타고치기 위한 사업을 심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도로들에 대한 보수 계획을 명확히 세운 데 맞게 도로의 평탄성과 안전성, 문화성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한 보장공사를 실속 있게 타고치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에서는 시 군들의 도로 상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한 데 기초해서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도로 관리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에서도 도로 개건 공사에 필요한 노력과 운반 수단, 자재 보장 대책 등을 제때에 따라 세우면서 기계화 비중을 높여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토환경보호성 도로지도국에서는 지방의 각 도시군들에서 자기 지역의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맞게 도로 보수와 관리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도록 요구성을 높이는 한편 도로 기술 개건에 필요한 자재 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3: 다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7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일본 반동들의 역사 왜곡 책동을 단죄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우익 세력이 인공지능 등 수단을 대규모적으로 이용해서 허위 정보를 날조하고 중국 침략 역사를 왜곡하려고 기도한 것과 관련해서 대변인은 이것은 국제적 공리와 정의,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으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으로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전후 일본 우익 세력은 중국 침략 역사를 심각히 반성할 대신 진실을 왜곡하고 과거 죄악을 희석시킬 국리만 했을 뿐 아니라 야스쿠니 진자 참배와 교과서 왜곡 등을 통해 그릇된 역사관을 퍼뜨려 일본 사회, 특히 청소년들을 심히 오도했다고 성토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일본의 우익 세력이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여론에 독약을 투입하고 제군사와 추진에 협력하고 있는데 그 엄중성과 해독성은 실로 심각하다고 하면서 국제사회가 이에 경각성을 높이고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경진, 최승복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더위 건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건주의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도씨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토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도씨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개이었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7도씨로서 평년보다 4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6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33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개성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시는 주로 개이겠으나 오전한때 흐리겠으며 강기와 해산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운산,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으며 총진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고 밤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선시는 오전에 흐렸다가 개이고 오후에 개이었다가 흐리겠으며 밤에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 기온은 평성 33도씨, 신의주 33도씨, 해주 33도씨, 사리원 33도씨, 강계 32도씨, 원산 36도씨, 함흥 37도씨, 총진 30도씨, 해산 32도씨, 남포 33도씨, 라손 31도씨, 개성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시는 새벽에 개이었다가 흐리고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 개송시는 새벽에 주로 개이었다가 오전에 대체로 흐리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운산과 함흥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과 라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6도씨 33도

0: 신의주 27도씨 33도씨 해주 26도씨 33도씨 사리분 25도씨 33도씨 강기 24도씨 31도씨 원산 26도씨 35도씨 함흥 25도씨 35도씨 청진 24도씨 27도씨 해산 22도씨 30도씨 남포 25도씨 33도씨 라선 22도씨 25도씨 개성 26도씨 33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과 내일 전반쪽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조선 동해 해상에서 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증기일기 예보입니다. 8월 3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8월 3일에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3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8일에 동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날씨는 무덥겠으며 특히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 전력공업 부문, 도시경영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일에 평양과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기 있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어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4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 라선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5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오전까지 주로 개였다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6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7일에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선시에서는 새벽부터 개이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8일에는 평양, 평성,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개겠으나 밤한때 흐리겠으며 강계 해산시에서는 개겠으나 오후와 밤한때 흐리겠습니다. 원산 함흥시에서 대체로 흐리요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나선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간에 기온이 질 높아질 4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성, 신의주, 강계시 35도씨, 해주, 사리원, 개성시 36도씨, 원산, 함흥시 31도씨, 청진시 29도씨, 해산시 33도씨, 남포시 34도씨, 라선시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증기일기예보였습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4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5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6일 전반 해상에서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7일과 8일 전반 해상에서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비읍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성운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새 시대에는 중앙이 지방을 부러워하게 하고 지방의 진흥이 우리 국가의 전진과 발전을 대표하게 하며 지방의 리상적인 면모가 우리식 사회주의의 참모습으로 되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구상입니다. 세상을 경탄시키는 기적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활기찬 역동의 시대, 지방이 변하는 새 시대가 이 땅에 흐르고 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 실행에 장엄한 포성을 올린 때로부터 불과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전국의 40개 시 군들의 이를 떠선 자양찬 창조물들을 떠올릴수록 인민의 웃음과 행복을 사회주의 제도의 상징으로 국력평가의 기준으로 내세우시고 헌신의 로고를 끝없이 바쳐가시는 절세비인의 자유로운 영상이 어디와 가슴 뭉클 젓는 우리 인민입니다. 지방발전의 새 역사를 써놓으시며 지방발전 20승 10정책 흘러볼수록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농촌진흥을 위한 노선과 별도로 지방공업 발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전국적 판도에서 지역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생활 수준을 한계단 비합시키려는 우리 당의 이 정책을 지방발전 20승 10정책으로 명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자고 한다고 하시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숭음한 영상이 뜨겁게 어리옵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벚꽃철남 선생은 인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책정되던 역사의 그날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께서는 지방마다 지리적 환경과 자원, 경제적 잠재력과 생활 환경에서는 차이 날 수 있지만 공화국 영역에는 인민생활에서 뒤떨어진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절대불변한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이지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말로만 해오던 것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변혁, 또 지방의 세계적인 낙후성을 털어버리고 지방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주며 우리 사람들의 인식 영역에서 개변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고창한 혁명인 것입니다.
0: 그로부터 며칠 후에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강연적인 결론,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때 대하여를 하셨습니다. 지방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며 지방과 농촌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인 힘을 넣는 것이 우리 당이 현실에 견제해야 할 중요한 원칙이며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기로 이행하는 데서 반드시 실행해야 할 정치투쟁 과업이라는 데 대해 다시금 강조하신 경의하는 그이께서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이 첫 해부터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많이 밝혀주셨습니다. 지방발전

0: 이 십성식 정책, 진정 그 어느 사회주의 집권당도 책정 실행할 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인민적이고 탁창적인 정책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복무를 혁명적 단통, 불변의 존재 방식으로 하는 진정한 인민의 당, 조선노동당의 정치 이념과 투쟁 목적에 성스러움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볼수록 새롭게 일도 세우게 될 지방공업 공장들의 구체적인 건설 방향을 확정 지으시기 위하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치신 심혈과 로고가 뜨겁게 어려옵니다. 지금도 귀 기울이면 성천군에서 올린 지방공업혁명의 장엄한 첫 포성이 들려오는 듯 싶습니다. 이월의 장엄한 포성, 이는 전체인민이 다같이 부름없는 행복과 문명을 누리는 환희로운 시대가 이 땅 위에 눈앞의 현실로 도래하기 시작했으며 우리 당의 수건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공업혁명의 본격적인 시행 단계가 열렸음을 알리는 장쾌한 서곡이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중산간지대인 성천군에서 진행되는 지방공업공장 건설 착공식에 몸소 참석하시어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실현의 승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다고 신심에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철저하고도 완벽한 실행을 앞장에서 이끌어가시며 끝없는 헌신의 자욱을 살리시었습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운정 속에 서산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이는 자력 자정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융성본용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우리식 발전관, 우리식 투쟁 방식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과시하는 자랑스러운 축도입니다. 손꼽히는 오장도시로 유명했던 신포시가 자기의 명성을 다시금 높이 떨치게 될 휘황한 내일을 소리쳐 부르는 이 가슴 벅찬 현실은 인민을 위함이라면 만짐에 만짐을 기꺼이 떠오미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같은 위민 혼신이 하나온 자랑찬 화법입니다. 지방발전 20승 10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 일꾼인 전혁철 동지는 지금으로부터 두 해 전인 2024년 7월 15일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를 모시고 함경남도 신포시 바닷가에서 진행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는 우리식 지방경제발전의 획기적 리정표를 마련한 중대한 전환점으로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천만 인민의 가슴마다에 새 생활, 새 행복 창조에 대한 자신심을 백배해준 군월의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는 오늘의 창성연속회의로 청사의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풍호동지구 앞바다 지역에서 밥조개와 다시바 양식을 자라면 촉박하고 경제력이 약한 신포시가 3-4년 후에는 공화국의 시군들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부자시가 될 수 있다고 하시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훌륭히 꾸려 신포시민들에게 선물 남겨주실 결심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공사실태와 양식장 조성 및 관련용 준비 종료를 여야시키기 위해 또다시 신포시를 찾으신 경의하는 청주동지께서는 당중연의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전까지 이 사업을 완전 무결하게 결속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이렇듯 명당자리에 부지도 잡아주시고 바닷가 양식사업소에서 이용할 필수 생산수단과 설비, 장비들도 보내주신 절세위인의 대회 같은 운동은 신포시 놀라운 전변을 안하게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0: 이렇듯 지방발전의 사역사를 수놓으시며 끝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이어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전력적인 영도가 있어 전국의 40개 시 군들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의 고귀한 실체들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은 앞으로 전국의 모든 시 군들이 소산하게 될 귀중한 제보들을 그려보며 더욱 굳게 확신합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어 지방진흥의 역사적 기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우리 조국의 모습은 연연히 새롭게 편모되어 갈 것이라는 것을. 지방발전의 새 역사를 수놓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무더위 고온 경보입니다. 8월 9일까지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무더위 주의 경보, 내일까지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평양시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고온주의 경보입니다. 9일까지 강동, 봉천, 평산, 이천, 개풍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과 삭주, 중강, 무산을 비롯한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일평균 상대 습도가 70% 이상으로 높고 낮 최고 기온이 33 내지 35도씨로 높아져 날씨는 무더울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내일까지 천내, 정평, 리원을 비롯한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3일부터 6일까지 령성, 창성, 만포를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성천, 연안, 도산을 비롯한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35 내지 40도씨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일사병과 열사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낮 시간에 야외 활동을 할 때 모자나 양산을 착용하고 음료를 자주 마시며 노인들과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될수록 야외 활동을 삼가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부문과 건설부문, 전력공업부문, 도시경영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무더위와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내 자국에 울려 퍼지는 애국의 노래.

이 시간에는 8월 1일 토요일의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새 시대 지방발전 정책이 안아오는 변화 이런 제목으로 현대적으로 일떠선 바닷가 양식사업소와 지방공업공장들에 더불어 신포시가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눈에 띄는 전진을 이룩하고 있는 소식과 상원은 애국적 증산운동의 기치를 계속 높이 들고 나간다 이런 제목으로 상원 세멘트 연합기업소에서 7월 인민경제 계획을 완수하고 1만 톤의 세멘트를 증산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 국민들의 애국 충정은 전면적 국가 발전의 속도와 질을 규제한다를 해설한 글과 끝없이 이어가시는 위민 혼신의 길에 새겨진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기사들을 싣고 크나큰 믿음에 우린 승부한 뜻 이런 제목으로 전승혁명 사주권 강사가 들려준 이야기와 당적 원칙에서 주어도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 쓴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만고 불멸의 항쟁사를 길이 전하는 혁명의 성지 이런 제목으로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찾아서 쓴 기행 1회분과 미러운 당 초급 선준 일꾼들을 소개한 기사들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석탄 증산을 위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전개하고 있는 평남 탄전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남포시당위원회가 올해 계획된 농촌산립집 건설을 높은 질적 수준에서 다그쳐 끝내기 위한 당적 지도와 정책적 지도를 일층 강화하고 있는 소식과 모든 일꾼들이 전면적 발전의 시대적 요구를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보수주의와 경험주의를 불사르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서 배가의 정렬을 기울일 때 대해 쓴 글을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4면에 조선여성투기의 아름다움 이런 제목으로 강원도 여맹위원회 위원장 조정순 동무가 벌여온 글과 지하막장의 담보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예술선동활동을 심차게 벌이고 있는 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형동탄광의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과 함께 싣고 구성공업기술대학 창립 이른들 기념보고회가 진행된 소식과 대를 이어 애국의 초소를 지켜가는 여로단의 근로자들을 소개한 기사 그리고 과학기술부문대학 대학생 다국어 경연 2026이 진행된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문은 오면에 잠재력은 찾기 탓이고 가능성은 만들기 탓이다. 이런 제목으로 자연에너지 발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화되고 있는 현실을 놓고 쓴 글과 함경북도와 자강도, 대한구역에서 지방발전 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소식을 사진과 함께 싣고 재령군 삼지강농장과 신양군 삼파농장의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 경험을 소개한 기사와 농업부문 일꾼들이 현실에 깊이 들어가 농사지도를 실속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 쓴 글 그리고 농업발전을 위해 탐구의 열정을 바쳐가고 있는 농업과학원의 과학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